0: Lemi Duwe Du Tsuota, Leshu Rogyo Dawa Sogi, Chegu Riptan Rimba, Gunam Jinki Bene, Jilu Nido Nishu Zenga Lelo Shiburu, Chongi Tan Chong Sipki Wangbu Yunjin, Chigdon Sumgi Ngabju Nyinga, Sartu Leshu Tubata, Tolobgi Wangbu Yunjin, Lobtun Loma, Gatan Giju Kenyi, Dilanga Leshu Tuba Rogyo Cheba, Dulu Yube Wangbu Yunjin, Lobtun Loma, Leshu Tubze, Gaji Gasinsin, Wangbu Yunjin, Tubjin Nishu, Ramdi Rinsin Ki Leshu Gu, Saja Tiranta, Ta Nisar, Bupar Chung Yu.
1: Wangbu Yunjin ki shunu kase gi, si chui gi ro gyo lde ne, rang di le du che xin, tu gu le du meng wui ki gyab gyo lto bar che ba tang. Te ji, qi mi ke sep lde ne, nir gyong si kyun che lo dang di, gong si zu pa ma se, Wangbu Yunjin mang bu si nyam tu le shu tu bar gui che che yu.
0: Lop su gen len ta gyong sung gyong tang, rin le tang lu zhe ki cho wa pun sum cho su dang xin. Shan si tang gang su so xin qin, qi Wang Yun nyam zhe len zo gi tun kong tang, ren gu ngang tun jo che di. Pöki Mengjin Tunbe Wangbu Yunjin Loma Gyatang Jumi Gula Sibjong Gilede Duba Tang Lop Gyuru Kisip Siju Gyundu Tungu Chedi Jong Chi Lopchar Jumu Gyi Gangay Yubi Wangbu Yunjin Loma Ra Jimju Kisip Juba Tang Mikse Lop Su Gigin Ki Chaga Tang Wangbu Yunjin Loma Zun Gyi Chaga Jadim Chiba Mikse Lop Su Le Tunbe Tongme Simdun Dinsong Tang Wangbu Yunjin Loma Xintin Bar Gyuwa Ra Zunba Chiba Ra Guja Dongwa Jie Che Yu
1: 순바 시림 주경 중일 케바 체베 고르네슈나 투유링부나 정용기 왕규냠질 헨초 콩도기 규르줄르디네 순쇼표타 주줄르디네 유서도치르동와 봉칼르디네 뉴버치르동와 냠괴르디네 냠쇼치와제 타용키 전조기 견주타 쇼슈게린 추세 균투 토르당디 왕부균제르 샴디슈웨 타메강네 세워지
0: 정용 소종 신비 왕부 균진 기초도 셉슈 데네 둔주 튜니 준비나 주주 리섬 규남진 기 거리교 제바타 세구이 탄총기 카기 왕부 균진 기 김시 최대 주준러 고림 덴뱅아 구디 단신 총기 탄 세구이 신비 왕부 균진 기 최든 튜소 듄타 랑딘 로레 치고 딘시 숨주바타 셉슈 제고나 초 팅주가 비유브지
1: 시림키 지소레 튕키 셉슈 레수다네 레슈 투 메베 로브트 체모와 숨게잠 레슈 덴보 투바 구체 체신 림제겸나 투창 셰동 추게 곱주고 숨러 체제 체바타 미게 탕업중가 니러 참레 슈바 망초 미팅 치숨타 초동러 샴디 슈버소 차토기 망페 셉슈 체림 총규 시림타 망초기 니 잠투 샴디 슈토 총규
0: Sengalengye Kwangto Senjuba Dine Gwajwe Tu Zesim Zemo Chudir Jin Wangyun Rokyor Chisim Denshi Kwebe Rangjong Ki Tayong Gin Song Ta Nemin Tun Gin Song Tu Jine Wangbu Yun Jin Ki Chasha Dingsip Cho Su Pige Dindi Zhuwar Gwede Dangwe Gwor Ngurri Shubti Ri Tengdi Jyo Tun Zoyu Chita Shibin Nang Chin Shun Sam Ta Shig Yin
2: Lakto Khaba Nyongwe Si Diji Ne Si Ta Gigab Semnu Ta Lungju Ki Kisip Yu Lakto Khaba Ki Kwangze Tiwe Ki Lenyi Kangla Pipsi Gigab Ki Kisip Gya Chichung Lungju Che Cho
3: 托续了国人阿给教育堂天庆人心了国儿写东西给你去教育习近平中国地震起连年的片面陆之能说中国地震起云至拉道卡巴城市亚耶了电价约了烧将科学的卡巴尔塔安大忙为列去去了熊给人阴界些修这龙世界呢铁东年浪扛地儿死一车卡巴尔塔这一家日子起日几个儿死一车
4: 年初的句子这不灵养子的区别门顶他做养子的他在区里居然土豆三比短句给控制的内场自动点别平常的朋友的那些三九路滚对滚穷三九路起胖子
5: Sengkyul Gwende Gwenchung, Sengkyul Ki Melon.
4: Tadi Ki Ki, Sengsi Badini, Pyeongchang Longcheng Yancheng Lekho, Pyeonghe Longcheng Ki. Sengkyul Chokdun Lise, Sengkyul Gwende Gwenchung, Sengdekshin.
1: Sengkelengke, Tadi Ki Tangzu Sengsi Bele Cintini, Pyeonchang Longcheng Yancheng Lekho, Pyeonghe Longcheng Ki, Sengkyul Gwende Gwenchung, Sengde Chokdun Lise.
5: 列前地登子拉姆拉坦一些养鸡年年年初春节拉斯年天界村年蓝图年准学新月下面了生给人家村母体将最列前新月各自学音下面了生给人滚队写文章前新新那肉滚队生给人滚队写文章前新新那肉滚队生给人滚队写文章前新新那肉滚队生给人滚队写文章前新新那肉滚队生给人滚队写文章前新新那肉滚队生给人滚队写文章前新新那肉滚队生给人滚队写文章前新新那肉滚队生给人滚队写文章前新新那肉滚队生给人滚队写文章前新新那肉滚队生给人滚队写文章前新新那肉滚队生给人滚队写文章前新新那肉滚队生给人滚队写文章前新新那肉滚队生给人滚队写文章前新新那肉滚队生给人滚队写文章前新新那肉滚队生给人滚队写文章前新新那肉滚队生给人滚队写文章前新新那肉滚队生给人滚队写文章前新新那肉滚队生给人滚队写
0: ཁབ དེན པ སེ ཡོང བབ ཐུ ཚུང ལེ གེ ཅ གུ ཐང ཆང ཅུན

버지기 신신 줄라탄 셰바르 쫘레는 갑 피게 조신비 콩토 제급 개진식 인비 중국탄 버지기 루규 양타탄 시베 야툰기 초수랑니 콜라시베 쭈종 말라 교체탄 태고 창도 동주탄 계지 장샤탄 창딘 송종차치 계젠 댐비 뉴브 대외초 등교 시송도 제제니 슈드니 제급 동지 주기 캡라 제비 정실링은 벌시는 대류 다와 당분이 주법하라 예용기 시균연기 소리 킬레기 캡어 동보로 고통주로 숨지 고동 쉽게 둔 등구차 구스메티 퇴총벌의 자차 좁게차 둔 발효시 제제니 슈드니 제세 지적한 선주로 흉내 칸기 속에 선주 용차 소두토니 사르교비 시도 제벌시는 롱아천 종합배신 원부균친 계린 제짐 소주 격주로 끝에 동주탄 3년 카키 광명 코리오 조경 제짐기 3년 릉신기 침수 등주로 끝에 동주 원부균친기 롭소탄 다름의 다종소 제짐 름루 심주탄 태고 창도 동주 제임부시 등급 랑계토 제짐 인자다 주학삼탄 신진 침수 등주 학삼 3년 릉신기 침수 급주 학삼 제기 원부균친기 경화 송종 제배 낭툰 댐뱁 제육시 계급 표교원을 행칸탄 계급 정시주의기 니세콩 이시에 변조 냠레 전주기 청진 사고르케 제고 비신 청진기 판뉴 용교로 끝에 동어 시에비에 주둔 조로 통마 맹년 도림기 시주 비리 제와탄 이시에 변조 냠레 전주기 청진기 판뉴 용교로 끝에 동외 도림 최고로 최소기 주시 세자 시에바 비유시 외자 다동 지접주기 청시시는 딜레진의 당분에 주배하라 개용기 신뢰 견주규 신투 탱치 계동 숨기라 닝케 겐송고 통주로 숨지섬동 갸코된 채바탄 로듀토 신뒤라 커스무고 통주로 십제 주주 제바라 신뒤 탱치 책동 앞게 뒤주 통구로 펜바토비

0: 함네 작동 지역이 주준 총무의 따돔 남수 간교 조교 시동이 없이 년세공 중국 캐내 교수단 공비 심줄 현소기 장비 년동 재미 저주류 뉴규 퇴내 긴강 면수 시발신은 년동 재미 생활류 개용기 뉴규 조년 남창라 몽유 동체 통마르고 통주로 송증아 동래 개념 퇴총벌의 계좌 축지 발유 나주시진 랑계기 롱수 록등탄 위뉴 록등 치체 동화 통주치 조비탄 시동신디 감로래 개육시 지진이슈추니니 생망낙체 긴강말라 송종체비 계지님으세 사르그비 지금낙체주니 시도체벌신은 랑계기 생망낙체기 자균지진 송지식동 등지스마티 듀럽디 통골의 계좌 10주시시팔니 잠린토 생망낙체기 자균균두팔위 지금용세기 최시인신 星芒能在其健康恰上人心堂经过那么人心所及女不女士特别切入侵入职中国民望有关其恰不到前别成绩的名本时呢第六寸土让解其女子从这苦就颠不有不堂到堂不内出不怕了同志平均准备起见国同就是切东主角上层次有不堂其业绩前面女子及女康玩铁平均从这儿出入职接着你说对你韩国新进书吧以新月底熊天点个接近的改为趋势
1: 지림당부 규제람네 편중 사방윤 씨와 주된 조월 체비 표기 리네 규제 퇴진 급순바 지진이 수초 인기 공무 고추버시 다된기 규제 퇴진기 고추 제그 자세서 시기 명언에 표탄 광동기 중접 되카라 표대 안변 장다른 씨와 처버시 시도 중어 씨는 급디 규제 퇴진티 진대 예배 체인이 순인 바라 체중 인신 대진 교가 강타 당지 점간체 님규 체디 정난콩기 표중 직제 소바타 行政忙错及 규제错吧 我们需下人类及 推测人心及 军政吧解决 点下极度撤断切就运行 行政忙不有直接错吧样 配合图别的切就运行 三宝听节 天体刚刚也生就年成续查
2: 迪克尔尼
3: 推动龙青年轻联共
2: 推荐龙青仪
3: 金主顶水了送在虚拟也是边边靠了我西起金主顶价给西恰边边让先去厕所了点送去今天给让起金主铁给切天塔金主铁给西恰金主给吞金了活到头了今天给让起金主铁给娘娘抗疫命去第二年第二年第二年陪给龙金去金主铁这里请你
4: 新的鱼缸品种严了鱼缸及鱼品上涨，国的统计了严冬的点。品种的严度，不再拖延偏见的了不绝。中国新的鱼缸品种严了鱼缸。明年年初吧，投毒老鼠切毒白科技了，就我有他们。中国古城康师人类科技，情侣恰上了，明年吧，金色真果土白，电波有八趟，黄白部队落地不难找。 台湾各属南昌人们年初八趟，天南地区不住不要吃八趟，咱这年初七度，起码只挖七度，光木七路九度，六十样八的吃。

0: 칼롱기 카레
1: 장스지야디오 카레디
0: 라라
1: 디 양숙 최초지샤
0: 어 레세
1: 사직 야게 최제 첨모선자 디 나로량도 아 창롱 모데나로우탄 창롱들려야디 야 딕스 페조 숙차야리
0: 지지라
1: 안디 창롱디 카레디야 아 인짐지 지 장마세 안디 나로려야 직다 모데나로울 처미니 먹거든 년리 어디 제국도
0: 어 저도 관
1: 디토리아 타나 숙첨부 제국도
0: 어 레슬레스
1: 안디 신기 나다 디리 창롱디 나로려야 탄다 야 창롱디 추추야리라
0: 어 레슬레스 나로
1: 나기 캬금다 차리 캬과 땅야
0: 어 유발레 추추발
1: 어 어디 양지 어 딜레야 칸데로 닝부 자야 그래 다디 제시랑 요 말이긴
0: 어
1: 디디디디 제시 나디 정문 맞잖아 야 추사

0: 지란데 길안냠 주시로 날.
1: 글쎄. 당도마 디르샤 길안조 탄다. 추기리아 주 다 주드스네 다 덤나로 하마고 다데 용시로 알. 전 추 당마 있는데 딕스 나와 용구로 알. 추다 뇽미나 디르샤 길안조. 다 딩조 더거제 숙점면에 길라. 퀄리티가 야 여자선 주연도. 뉴욕 콜로시아 말에 추야 최근 높 차수나 제가 야유 차수나 어디 나로리아 단다 디르샤 기랑준다 추주야다 근데 년가 차도
0: 레세
1: 말라나 로레 단다 옥집스 쇼 말에 다 디나로리 기랑준 디샤 계시 말라디 나로리 아직 추주 로시비나
0: 로시비나
1: 야 로케베요 말이
0: 람살로 양교바야 메바
1: 요 말에
0: 아 레레
1: 다 디인지민지 단다 컨데로레 로시비나자세규리
0: 嗯，感觉对呀，可把给不多去了。啊，类似。感觉对呢，老人呢，他当然就价格水平的强制的，的确的，嗯，全包起。我是包的去了。他全包是吃上去的，对吧？吃上去的那里面需要去准确的地方买的去了。哦，类似。哦，去准确的呢，老西北水果去了，就那老姐们给不些些，感觉了可把给不些，感觉就我们这个卡塞夫这个多去了。老唐朝的呀，让啥个叔叔，人家给老边个把，这慢慢不些些，让自然的呀，固定的。
1: 要有这个了，那里提醒感觉没嘛差些呢，跟那做谈的，去哪了嘛？嗯，他肯定了，那不对的呢。谈的天气学的跟那，嗯，毛主席当年，叫做国主席了，谈的地学的跟那做谈的，嗯，屋里啊，几十地干的呀，跟那地学的，嗯，屋的其中，他几个月没当年谈的，啊，那里是，啊，加个学那空气流量传个几十的，
0: 嗯，
1: 他第一呢，嗯。 请我去到地里普利亚地前脚。哦，老了。村脚里。嗯嗯。俺在去主要到罗西市下去买卖了。
0: 哦，一般了。
1: 忙起来之后，地地就来个就来。
0: 啊，来来。
1: 他地基本上就屋基不是地，那他他没不是没吃下面，因为麻辣的没不吃了。
0: 哦，是吧？
1: 没别的原因，他他第一个是天了，准备来的。
0: 嗯嗯。
1: 可以拿来屋基就是那，基不是地那就是准备那个感觉去了。
0: 啊，那是。
1: 可以呢，别吃那铺，但熟吃不了呢。 杨可普利是些什么呗？哦，
0: 是吧？
1: 那老了，他弄不得很多事。他去里面呢，去里是可多老少事的过。
0: 啊，那是。
1: 那你可多老少的？嗯。他的去最差的老的钱呢？是不呢？人家给我呢，给老子谈的的确的，那老的呀。嗯。嗯。天天说他，嗯，可多家给学那好些还。
0: 哦，那是。
1: 嗯，刚提是学的，就那老了，他长老去做些老家为呢？啊，你我了呀，他当然做。
0: 인진나로 말아나로리아 배차산로디세시리 음 지리 등급이기라 지리 담에만 제 꼭세리기라 음 말아서 항상 숙청부여리기라 어 레스 나로 단다 지시다 망부처리 레가다 디데셔로 디게강가 꼭세리기라 음 레스 어 로로 레스 디데 인도스 망아주다 어 철수 체부야면 나 창자다 디제 거리야 他的开些银巴车身给了，让我全部银上。他的顶这三节拖车的开些银巴车身，他的跟这路了给了越野车路了。
1: 是。那这他拖不捏的，体重的拖不越啊，什么三节节开些银呢？咱不去就顶这来把给钱这个拿用个多完了给了。哪里？
0: 我顶这用的顶个顶子仓没用的，我那钱的两个差不银吧。
1: 哪里？
0: 是完了给了。
1: 哪里？
0: 老老类似。
1: 他嗯，顶上了的许多银了给了，就他的嗯，他的。 SUV
0: 是吧？
1: 他最近呢，也开几个月了，请俺人，他的去给了，去怎么怎么样？嗯，都。可屋基不是的呀，他不是所有的。
0: 嗯，类似。
1: 我开些人，他给这哈送菜时候呢，没这里托子所有的。
0: 啊，类似。
1: 今年也去，没这个，他的去年也这些，可都托所有的呀，都是托工那些嘛，就。
0: 啊，类似。
1: 这是哪些的？
0: 嗯，
1: 就是那青瓦人，就他去一节么子啊？他出节么子啊？哦，出么子啊？去的。今年第二下，今年子他去几里啊？他差不多么子？你，啊，不如了，就没得太阳什么多了。重庆那老是雪呢，他去最近，那最近他那结不了雪，就是了。
0: 弄死了。
1: 今年今年子他重庆那老他的。 chabdanchi langalya sirsirchechi.
0: Ngon le segi la ngon toji.
1: Diri shakinla. Ta namgyu gyokze tayam dukila. Namgyu chukchu degunga chabdanchi chukchu tayam dukila.
0: Ngo shibal.
1: Ta di pechari na hopde nechishtom na ngana su tanda kaka di nubi gyot dukuri.
0: Ji, ji, ji.
1: Nyuk dukuri.
0: Non sikila.
1: Diri shi. Dine diri shakinla ngon zo tanda sherto shmebel. Sherto di ta chi chabdanchi buruliya gila ngon zo tanda Tegrin loosh mebel, di gyabayam dukila. Di gyabayam na langani uwi gyabche, yin pachol nidil hai nyingur.
0: O, shibali gila.
1: Pachol di tanda langa, tanda uwi ya, langa tanda chabdan che chik ya kandil uwi.
0: Num cizik se uwi gyab,
1: dang di ya gyabayam che.
0: Ji, ji, ji.
1: Dang di ya gyab pachol ya nubi gyab nidil nyingur tsaush dukila.
0: Lo, lo, shibali gila. Lan di langkur dandu sambagi kumsi nyingur shibali.
1: La, ril.
0: Lo, lo, lese. An thang nang shingi gila kari yu nal.
1: Thang nang shingi dirja gila anzo tanda. Ta, chui gila jik zuise ta, morma tibia surta ande chung na. Dirja titum na ya gila anzo tanda diyori. Ganni, ganni si na gyage shuib na anzo diri. Cha tau.
0: No, lese.
1: Tun zui na lo ya chu zangma sogu du gila. Ta pecha na chui gila jik. Gyurung bu chim raal.
0: O, zhbaan
1: lakila. Digi gili ya, chu zhubna ya, ma gila nganzu tanda di chigiri. Kare, lo, mo zhe lo, ta dangon sha sha, lo sho sha sesh me.
0: Yubaan
1: lakila. O, di, ta kyake zhubna kwe dien si raal.
0: O, zhbaan lakila.
1: Di, ngongo chi gu du, lo ma sho ya.
0: Lisi, lisi. Ani, tanda gila ge sumba tanda ki, di na lo, tanda shirto tu sumba zhirwaan gila.
1: La ril.
0: Lo, an shirto di inba chesan, zhu nam gyu, ta yin jim ji, tanda lam din zhe liya, ta,
1: 亲差不是完了那里第一次列队参加叔叔人你给这是先别的这女辈做呗这这些其他的学会给了叔叔边才想为你的干部谈的给了个轮班下能给我们的送不是完了哦我第一次是俺让叔叔看我人你给第一他就去切图呗了你就让我娘子看着了亲戚讲啊当不去了我的这些嗯罗西多的呀第七这些西罗斯
0: 嗯，
1: 吉拉学呢，谈的地啦，干的。哦，干的地吉拉。哦，干的地呢，吉拉地里下，谈的体重的那罗嘞，他嗯，看起谈的那种地里下，去吉拉，个人不累啊，是没办法。哦，地里下吉拉，就做你这孙子累呢，年纪年纪，嗯，起来，起来，然后进去。嗯。啊，你他体重给谈的干的运脚，体重干的学呢，那做谈的差多些的。
0: 哦，那是。
1: 他老古腿干这么长嘛嘞，都是。
0: 是是了。
1: 第一步路的。 提醒给给那样子谈的，嗯，老古那样谈的，谈的体重累了呀，也可多感觉，他这个时候大的也是了，可多加了感觉，纯粹呢，就过去脏兮兮兮，要么就是瘦骨多起来，嗯，但是第一步路里啊，嗯，他可以大经验那里提起头嘛的，也给多嘛的，嗯嗯，看咱们其他些个，我做，他那老，那这前面呢也给我们呢，啊，体力起来，谈的。
0: 아니,야,겨스톤으로기라.
1: 아,怎麼給我多了西?
0: No, this.
1: 但的logo,但的團長的感念的動作呀,但的給給什麼方向去西?
0: No, this.
1: 提醒給了做團的設計員,啊,設計師。提醒的他的,哦,團的都被,嗯,團的就全能去,可以的就要加上的,哦,要麼給了平時多的了。No,
0: this.
1: 老老给了他钱，老老，你我那组里曾组织把他们团长许多给了，你特领那团那老了呀，给了个可是给那样给他的一些钱给呗，能钱，钱里给不得给了，你这，那是哪罗拿了？那是，老头子，提醒给了很多团的，这大初期里啊，你的学习不进，但你前面呢，嗯，读功的啊，当作也再给不给点的，得加些家里去了，他这样，嗯，讲是给我们的。
0: 熟悉不？那那些那白下山了。
1: 哦，去几了就去吉兰州，他那土南路嘞，出呀几几百年个全部有的。罗西北个不是古屋的呀几呀几，听个哩。
0: 啊，那是。
1: 天天都在那吉兰州，伢人家名字，土工他白下山土嘛，住在过去老干面是没办法。
0: 哦，吉兰州。
1: 天天人家名字吃好嘞。
0: 嗯。
1: 你马前边说过吉兰州，他那土南路嘞呀，他那地学嘞，嗯，他。 gyage shumne xiao yin chi si katu ma ge chung da ge zhe
0: no le se
1: di na lo le ta de di shu de ge lang zo ta de cha zhe da guan nan xi shi me wei ta ge yu tin ji zhuo zhuo nan xi shi ta ta ge zhe cha gu yo men ge la yu rong bu qin chu nia zha xie ta bie xia ren du na chu yu yu ba ta ma la da de ge shui za ka tu lo ba di qie ne chu di di qie ru ge la pi ge 토시티파즈 조색단데 랑가치 디브룰이야 장마소야 다과다 되게 장스스 딘데토리아 토나치시고도기나
0: 어레스레스
1: 춘음 제베브룰이 디싱다 칠레랑 디네잘 레비나 모르소사 레비나 인짐지 디토리아 직 장스스 컨데로르 장스스어야체 아 디싱 단단조 도식 추조스시 되게 자산로 직 장마소고야지 야, 디디자기나. 개첨부 지르자.
0: 이습체과
1: 지르기나. 기시디 장만만 쓰는 은 광대 기나 쉬는지야. 뭐래 단대지
0: 뭐래. 뭐야 주제 차별서 지르기야.
1: 어, 샤젠리아다. 양지 밥개야. 언제 지르기야.
0: 한국개야 침카야 지르기야.
1: 나래기나.
0: 언제
1: 지내 주도기나.
0: 너.
1: 레세기. 디신기나 저 단다. 시고 버루리아 단다 디처리. 예용 시우네 되게 자장로래 단데 디셔리나
0: 기기스라드베
1: 기기스르스메벨 디버룰이야 단데 차바다 내단 주선에 다 지구 칠로다나 나로르다 리마 칠로디 그라운드 단데
0: 슈르케스라드베
1: 예용 지 슈르케스도아 야 디버루 장세 시우르기나 디버룰이야 간도 치마다 차바다 메슈고 차베 기익 텔레디 디나로리아 냐데리나 다디 직추셔지지 세고 젊마티야다 디싱 디포루리아 만조탄다 간달로레 슈크 쳔보말레 케슈교리
0: 아 레레스네세 어디 장미야 오치야르바
1: 라레 다딩나 저 수수도 나 제지리 세기
0: 어 나나 좀 교인 바 세선드라 차바 펀디치도 좀 아니 디갈이야 길라랑갈이야다 답바다 안지지 윤도 좀 바간다 님도 치메스라다 안지 님도 레도 알디스도 유스데 아니 랑코르단 비규림 나로리아 두스 기원의 마치도 참 많아 나로리아 전년 시기 야윤도 야 여자 레위베스라지
1: 라리
0: 저도 관로 어디 창주고 유스리샤
1: 라리 디나로리아 단다 다 치마다 좀 숙침 참네 그런 좀 단다 시우 야마치도 전에 양직 다래요요다 시우 좀 리야 이제 디년 거 잡아 줘리
0: 어 저도 관로 로로 레스 길라다지 로 아니 길라 드링 하나조 남든디 잡 체스가 길라
1: 他一直接回来能等看就这次说那算起来了那他都能有哪里了有一个了有了那些你嗯他人给李千里那罗罗推出给金杯那个那做他的球队胳膊了是吧那你要让过来要到用切断铁给现在看起呢那你推出给金杯现在修图没说了那做姐妹李千里那罗罗要没推出也是吧那些那些那个那做嗯 생긴
0: 프로블렘 게 참아야 아니 슈덴자고 쇼이엘
1: 럭쇼

0: 탄더니 비친키 추즈 주버다 다시
1: 니카르니
2: 니카르니
1: 대종 룽치 년칭 예궁 대개 룽치이
3: 점종탕 룽친 대
4: 점종탕 룽친 대바
3: 초외 법기 랭예외 점종 뒤지 디네키 워마 숙리 마르신토 미치 잉리 대 카르총
5: 차창 빼마당 총비 좀리 구제 되모디 신케 초고 링게츠 녜왕 기베 스스비
3: 점종탕 룽친 대바라
5: 점종탕 룽진 대바
6: 자산 덴베 센트럴 행계 공감상 팅디 리세낭 푸기 좀바 부창진 도린 덴진 변주 기장바다 체림 핀조라 기 좀지 겐코나싱 변주 미마 비준칸의 비준낭외 남타 착진 급시외 미럽기 중어주바 수미 담기 주무시 차와티 페노르키 벽에 룽친 기계 주당 등벌 중지 원참단 자네 양뒤 휴주인배 세나 유표 센로 행계 년차기 파된 축주 요외

나 통화 잠래 초제 멜릭바 최송 냠디 괴네 최경 구성바 더부 용기 유민 제유 청면 툴라 세드 되니 공조 랑카와 잠래 시단 천이단 덴버식 랑니 멘자시 탱상기 투수 포로와 갈부 제규 멘제와 대양 자니 강가 착당 혁지를 맞이해봐 되게 렘바 이인 냠싱 틴송 띠문이 직댕기 차샤라 쪽바당 쿠이캡 시엠바 코어더블라 직댕 페바남 띠문도 헌지나 케바남 디지수 민장묘익당 최당 주민 남지 시랩기 믹동반니 눈숨 제줍 디클락배 춥상 케진부치 변조착배 기신이 질레인 왠장 캠프 디닐라 쿠바 가리 지준기 로마 제바 시워외기 규기랍 인수다 메카와 가리 지준라 투뷰미 기시 적부외 기타 인게 나조 쓰리 니라양 충유 뒤네 냠미 종교 림부치 밀라 셰바 도지 구통와 센터바 잠기 류기 바부 당신 민네 치마요와 대비 대규 주민식 영의기 법라 신나 지준 림부치를 상해 치달 인중 这话行呢，托爱与这话借，开的。

0: 사서로 휴배 도보 님아 들으라다 남다히라 아자 벤드라 아자 벤드라 제라 부셰인라 되네 주주로 휴배 도보 증달라다 로가로 휴배 도보 다와 지릉라다 다와 지릉라 되네 수남 다히라 도보 빠상 지릉라 예 다 그게 능대선으로 마음부지 다 전에 지그랭이 병마도 좀 관계나로 나 휴셰인라
1: 노노
2: Hello,
1: 你是
2: 농수변진
1: 저런
2: Jesus

0: 판다니 비친키 추수 종니 딱다지
1: 까망에 생구르
2: 셈보블린게 공감사 샴라 제스니 까망에 생구르 년춘 휴인 제제니 슈드니 니급지 주 시진핑키 세제 따라 버지기 신진 룰라탄 셰바르 교내는 것 피게 조신비 콩토 계급 개진식 인비 중국탄 버지기 루규 양타탄 시베 야툰기 초수 랑니 콜라시베 쥐종 말라 교체탄 태고 창도 동조탄 계지 장샤탄 창딘 송종차치 계젠 댐비 누부 대외치와 등교 시송도 제제니 슈드니 계급 동지 주기 캡라 제비 정실링은 벌시는 대류다오 당분이 주법하라 개용기 세균연기 소리 킬레기 캡어 동보로 고 통주로 숨지 고동 쉽게 뛴 통구차 구스마티 퇴총벌의 자차 접계차 뛴 파리옵시 제제니 슈드니 계세 지적한 선주로 흉내 칸기 속에 선주 용차 초뒤토니 사르교비 시도 제벌시는 롱아친 중앙배신 원부균친 계린 제짐 소주 격주로 끝에 동주탄 산내 카키 광민 코리오 조경 제짐기 산내 릉신기 침수 등주로 끝에 동주 왕부균천기 롭소탄 다름의 따종소 제짐 름루 심주탄 퇴고 창도 동주 제임부시 등급 랑계토 제짐 인자다 줄학삼탄 신진 침수 등주학삼 산내 릉신기 침수 급주학삼 제기 왕부균천기 경왕 송종 제배 낭툰 땜뱁 제육시 계급 표교원을 행칸탄 계급 정시주의기 니세콩 이시에 변조 냠레 전주기 정진 사고르키 최고 배신 정진기 판유 용교로 끝에 동어 시에비에 주둔 조로 통말 명령 도림기 시주 배리 최고탕 이시에 변조 냠레 전주기 정진기 판유 용교로 끝에 동어 도림 최고로 최소기 주시 세자 시에바 배육시 외자 다동 지접주기 정시시는 대려진다 당분의 주배파라 개용기 신뢰 견주규 신투 탱치 개동 숨기라 닝케 겐송고 통주로 숨지섬동 갸코된 채바탄 로듀토 신뒤라 커스문고 통주로 십제초주 채바라 신뒤 탱치 책동압게 둔주 통구로 펜바톱이 없이 뇌관 죽준비 니뒤 다도 잠디 죽준 총래 투첸 토담탄 죽준 리시 외제 외케 죽준 리시 겐장 줄린 소태 십제 랑자뒤니 죄디탄 탐니 작동제기 죽준 총래 다동남수 간교 죽교시 등이 없이 年前空, 中国开来教授堂空别新旧连锁及战备年段将被遮住了女居吞列健康免许协保行呢年段将被增加了借用其女居昨年南昌来蒙运动车同马国同居了宋镇安东来给你推送不来加在足迹派的月俺去批人让给其龙书老顿堂为女老顿汽车东瓦同居车周边堂协同行的甘罗来给予不是其实你输出年龄新马南车健康马拉宋中车别接近你们是 三个月给我们拿出去的许多钱不行呢让给其新马拿出去家庭基金送这些东西的什么的第二个月通过来家家十九十七八年怎么连托新马拿出去家庭军队派位一个明显的车是隐形新马拿出去健康恰上人心堂经过那么人心所的那么人才特别切入情有不是中国民马有关系恰不到钱别成绩两个月不行呢第六寸托让给其我们在中国国家店铺有不堂到我堂部内出不派了 通知平均准备期间国统局的切动主角上次有不同企业及参谋女子及我看我的平均出不了出于不是接着你是对你韩国新进书吧一心月底熊天点个接近的改为趋势了接近堂部接住前的一心月了推个尊主逻辑堂到处切住堂哪家路松切局清大接于不是你是空也是接近看生就熊烈康铁中期年就如配合的局别结果制作前行
3: 一个唐社会盲目的配备中期社会别拉萨唐洛克索索片面配置人业松中唐吞列空别盲素列绝健康族中铁中这三百康通民坚持前一不是三百七度这一年普通主有在南面平均三百五十八决定做前别配置人业有在推进各松吧接着你是初年期广播国处不是他电器有在推进期国处这个炸色色系的命令配合唐广东期中入对卡拉配对安边
2: 张大人希望出不是许多情况下呢各地救灾条件提进的级别次年数年爬了七九年行第一人调高了康堂当今镇港前年规切的将南控期批准日子操作堂行政忙错期救灾操作我们需下人力期推测人心及军政部解决定下制度出兵七九年行行政忙部日子操作样配妥别的七九年行三宝听见天天刚忙也生就年终续操
4: 你看着你，
5: 看你。
4: 推动龙体年轻

0: 가져라 가시가 좋으세요
1: 송대 뼈니 다 쓰임받다
2: 이제 이마세요
3: 중국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쓰니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레워지 구지 초 레워지 지지지
5: 디카라니
6: 헤니
5: 대정 롱치 년친 레공 백개 롱치 이 대중 농친 인친 리포 대개 농친에 하나 개상 미도 리젠 워즈기니
6: 대중 농친 인친 리포 대개 농친에 하나 개상 미도 리친 고즈기니
5: 개

0: 지랭기 지롱 가서 시베 낭세 리진 히날게 모튜도 게 치른 튠줄랍기 균남부터 변조 미마 비준 칸니에 바도 준비 천샤 동기 덤규 시베 어렵기 중탄 모튜 세이 자샤워 담부 덤규디 네겔게 염치 주시오지 자샤워 덤규 게보 무스탐 주블레 구디수 다니 유박터 유시기 게보 티니 투규상라 미세르 녜로 남라 첨식 치신 리그네바 춘된 흉심 창외 기회리타 덕도 능교 야 니브시라 요시 닌시 콩기 토수 차고 미주부터 동 증오도 주토미 변의 줄로도 챔바나 토럽도 최지 지교변러 차고티나 튀진기 참송에 발토 주송 토부괴베 간에 잽시 신신지교키 개별가신 봉기 교조타제 차고티기 진벌 링덕기 교시 타르 차고남 진장 토부 중화타 대남 초중시도 루제 장부계회 처수시 거티 다글롱을 미티남 냥도 점치 정통 제쇼 류교 코널리 현도 머치시 타딘 초티 토리아 코바초 창사타 서두 지두체니 닌칸 하후 튜다왈 지제도나 티더부그 이기 빼러 롱수비 수둔러 코마소는 진내가 미수냥제 초르수제 콘저타냥도 짐힘 연주의 초디 파류기 초갈 조회체는 티갈 꼬리인 멍미 구두 제도바 티주 차고 티다기 길러 자타기바타 티내 코우유 진바리야 콩충기 자타기요 원경 차와 자자 지인 티더뷰네 급수야 코우유 링이기 등치 지야 안에 되미비 티토니 다니 망원유의 기후신이바 라주미 토밤 티내 다타 차고 주부 길러 자타기업지 할리파 무스탐 술비레 구두도 티바타 개부 년초 속도 동급이 친다 제디 팀뷰러 차고 주부 기제니 꾸인기 밀랄 동바 기시 지 갑업송에나 테말 셴바 지수로 와시기 녜남 제기 림바다 제리 신토 제지 주무 유바타 미구 추자지 시시도 지 다그 참디 리바타 셴바 티 제지 육삼샤디 쇠베 균제 할페 다르 시잠 제지 셴바 메바 더돈 항마지 데바디 메스바 지히 시송 셴베 기기 개버선부치 기란기 갈 켄도 쇼 지르페 고위 차고 주게 고 택스마이 시스 양기부 그게 처람도 창버 미구산에 총마 송웨 그게 잠토 하부티 지히 시티 셴베 개개 개버선부치 기란기 토지거 진 체르 조초 다기 미주가 세피 시주바나 개부 룸부시 창시 동도 조비 차고 주가 지갸마 르바 창마 기제디 알람도 당와도 그티 할페 달시시 디게지 숨바 내수 자자디 더보토나 쿄터동 카마자고 지히 그 개부시기 삼루 돔디 티제 동와 얌시체 라르 쿄 차부티 남타 냠도 치다 체르 레비나 시 근지지 자샤와 개부
1: 이게 개부는 뭐지 다니 마와뉴웨 개부시기 고월지 딩기 뇽왕 피숨 초부유라 루지다 시바 군취소 컨지 군기 되지 유도쿄 고원이 자샤와 시기 그니 쇼바 개우 주부티나 주르슈지 주지치바 다그시 중웨 이르 미디나 뜨모조게 임바 냠지 에티마 공우이견 출슈디 냠도 교비기 루유레 데바시르 추가 리바타 꼬리엔 멍미게 미티남 주송 체송와타 코오야 탑쇼 진주도 송지에 기르 작다 군지에 냠도 송 다니 심규 창신 락삼치와 남북군도 마와 뇽을 치비

0: 아주 자우스체 양닝 지무스 도도도
1: 최전체 어 던도 파나디네 바친비이노 신카셰지다 콕베 나노리아 미치다 주야 요지 기부치다 메비요리 쇼다
0: 양아 이네네 언니 섭섭마 체비이노 디오네치 던도레 장메 예가 카셰 사비이노스다 콜테 몽에 섬부도가
1: 최전 언니 랑가리아 야고체 대제조 디네 바쇼다 피기 신피기지다 샤웨라주
2: 我那人这事情没读过得说的哦是啥我那人接了啊哦我那小外甥就找不是读那么远呢去我小外甥就的人接没是通过切赞去小外甥就的鸡蛋的一年嘞切差不是读啊鸡嘎鸡嘎我让做呀的顶这个啥就一呢可都鸡嘞要嘛吧呀小外甥就的呀鸡呢怕鸡粗鸡全都没不见面读过
0: 어, 시샤. 턴도니오 코듀르 체비이나 샤와이라주디 짜친기 메시다 소야 유입자.
1: 어, 디 암라게 딩엘랑아 레딘데스 소뉴유. 어, 턴도 샤와세야 속자디 계급진배 송급 속자 손자 미게 폭도 진예매네 라주디 쇼침부시자 기지 타마데 고마여봐 클리 클리 시주워지 송기.
0: 아네, 딘체인부시. 문에 닝체도모. 턴도레 녀코들이야 어 샤웨라주사디 안주게급기 창샤쿠드여리송기
1: 알레 어 디야네시자하고 머주 라리야 수스그드웨
0: 디니엘이야 발라게 안주 낭세쿠리야 유고주드즘바 창샤리 유베총기치르레드 발라게 소야체비나 사제디쿠리야 어 샤웨라주 게자시다 여지스제송기
1: 알레
0: 哦,那前的丁爷了,俺就趁着路边搞了呀,给那个松鸭了呀,抢下了呀,挪不松鸭日松给,别急,丁那来下外绕就得用不远。日下日下,记得下外绕就切,腾多来记得嘎不起动,日下,腾多哦,记得都安捏三路下,哦,哦嘎给巴巴日下。哦嘎给巴不死呢,安捏样可热。
1: 这个呢，写的呢，调皮写的是啥？啊嘞，哦，让给同给俺的老爷给搞不起东西呢，嗯，交给拿了人生写的是呗？
0: 这是当然是，这个送的，嗯，长沙可以给拿不送，直接陪我要的啥？
1: 啊嘞，这几对俺给了俺大脑买不是？俺你呀，小外甥就的拿不的给拿一拿没拿上去。 다치드 창샤서구기 노부솜디콜랑글럽야기 까부치뚬다 어각박부치 디네 샤웨자주디리즈바
0: 리샤 샤웨자주디스다 노부치야디 데야 피주다야 척도 유자지송기
1: 알레 던동에 코들이야 샤웨자주디 찬이야 녜부이나 아니 디게 리보야 편부시자 유베 메 척도 유부지리스 군요유
0: 체자지샤 톤돌레니 코들이야 디페치 안주 수군노로게 주고다 던져야 팬부시라 유입자
1: 알레 다치드 샤웨라주디 독스터드 닝지무 유베 마제 톤도 멘즈시 손자 마란주 미기 내시 몽고지르 팬토게 르도와
0: 지샤 체장 언니게 링뉴유 체리야 샤웨라주데야 톤도 어, 배주 카르다야 유메 깨지시티게
1: 오지지 은이게 탄다디 양탁벨레 하마오자 링류유제리야 깨지야고 지티두르바
0: 용아
1: 링류유제 은이게 라르 깨지지티야 유 샤웨라 쪼티 강탕 강라 꿀척바인남
3: 대양 유교가외 샤와 시신장비 人性유비
4: 索恰贤坦特子七百哈将牛牛银长得坦车队呀却着了帕哥七百女不见杨米夏威然就提你人一一各着几不坦日军了他自七百推四去不坦贴了八娘顿别七那么可能存不了闲了女子东为女不见杨米夏威然就提罗日听日接我坦彩地穷为推素穷银不银不坦拆子穷忙哇推个撇
1: 님부 去都挺这样不是小外人就没不切经常应该小外唱着的这些日子吗
0: 日下你三八呀唱下亏给那不松死的怎么小外人去上这三种爱呢他去都挺应该人女友切一直写的年不赢呢小外唱着的这是吧
1: 日下日下小外唱着的呀小外穷对的人就得经常搞那么多没比音者日动啊
0: 日下说我也查不查见新年人就得查不音不是但提令给这些的年纪新年好可诉
1: 切赞切等到小娃破音不音呢人就得体位切不到忙了没着
0: 大日下提令年纪我那个小娃人就得到小娃唱着死的结果这样日算不是吧我那切不音呢第二的开发月不记得念了小外唱着唱俺说呀唱不唱不去的然后就得求月不记得
1: 切赞切
0: 等到嘞小外撒的嘞一万忙过月不记得懂啊
1: 切赞
0: 可是小外然后的人不月不得让小外看谢一呢给人不月不定这日下
1: 切赞小外给人是老对让小外的开去做的给人过月不得这日吧
0: 日下第二了是的俺族阿家给给人不约赞看谁给着的小娃给人是不是
1: 切赞切小娃给人的年轻人了南沙族的双下零几年小娃给人的这土牛鱼宽子得些看不得知道托不起着没不随下什么都宽子给人家的人大去接托了土鱼不着
0: 应该是很多嘞困住给人不约赞将来那么低也是大沙土我们都给
1: 切赞切困住托是那月呗加拿大族领队怎么知道得不定到靠不起钱领地
0: 日下困住给人不约赞将来那么死对于那张得不定到靠不起动啊
1: 切赞但要抢问苍马呀给原日日月对怎么要困难族叔叔钱呢要给的人差别原日记着的托谁亏了呀加拉林亚大沙亚伊呢都得不远呢杨三嘎给社东集队怎么刚来是咋有的人
0: 千赞同多嘞孔子我都不要给你个切药是不是吧
1: 千赞切我得对宋小林的主队嘞孔子得谁看过的明谁切切托班托不是咋没不是下那落来的看不托班托嘎的孔子宿舍的人是多行沙亚人是多
0: 안래폐진돈도래속자링기레드미네콘즈메그마퍼야다덥대부여야체도인기지시바
1: 체장돈도예디디나와주야체는콘즈자서되지다진리지다인구시자매비캬야도와
0: 안래콘즈키인구유자진리디레링유멘조
1: 다그지샤디디잠바속자링기레드미네제셰게바체비이나샤와키링기제링체리야黎明喜剧演员就要人送给等到秋到底这不原来嘞让规矩切压大的这三只手对怎么叠加去无锡站要人送给
0: 啊嘞但是对顶阵营不是等到嘞双脚林冷落了呀小娃给人忙过是哪懂啊
1: 日下日下
0: 那一年嘞小娃给人啥的给人不顶这月白给我们真卡的人呢
1: 切赞切第二年给了好我们就他见那个你给人女友接了呀给这次提前小我几人给给的让你人不停这银白就这点心不切都是吧
0: 用啊
1: 人女友接我你给让了给这次提下月小我几人给给的人不月白就这行银难
3: 提就这你菲林杂汤土错对切别小娃一人呢沙丁土切透月索家日是一不他给人不提呀其女名用我是越不没没贵小娃一人去给听着人不用我呢与人不可有谈对别这不行意发展时今为日不开见喇嘛可以桂林也托他初头人心去举别国去雄鹿阶梯给人不主别举人来这些给月小娃一人去没不难在没别苦有难途错娃也不谈况且错娃切度年代一样呢托萨月别东路十个月经铁达切的给人气人不给我谈先国托给媒体今日呢确实那次通途了推大度年可月面讲多图个月别是
1: 奥、哦、嘞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닥다지.
1: 디카르니
2: 테니
1: 에종 룽치 년치 예궁 에게 룽치 이
3: 팀제 멜롱 세바나 랑신이기 교왕송 랑랑 송차도 니나 멜롱 딜라 시파르츠
4: 망정 망보비 친구
3: 팀세미롱
5: 싱글린제 공감사 말레젠 조정 쇼켄 디긴이

드링기 지론 같이 시비 낭세 리진 히날게 모튜도 게 트렌 튠줄랍기 균남부터 변조 미마 비준 칸니에 바도 준비 천샤 동기 등규 집에 어렵기 중단 모튜 세이 자샤워 당부 등규디 냉겔게 염치시 쇼치 자샤워 등규 게보 무스탐 주블레 구디수 다니 유박더 유시기 게보 티니 투규 상라 미스르 녜로 남라 첨식 치시 리버네바 춘딘 슝심 창웨 기우유리타 덕도 능규르 야 니베시라 요시 닌시 콩기 토수 차과 미주부 터도 증오도 주토미 변의 줄루고도 챔바나 토럽도 최지에 지겨변러 차부티남 튀진기 참수응에 발토 주송 토부괴베 간에 잽시 진진지격히 개별가신 본기 교소타제 차부티기 진벌 링덕기 교시 탈 차관남 진장 투부 중화타 대남 초중 시도로제 장부계회 철수시 거티 다글롱을 미티남 냥도 점치 정통 제쇼 류교 코너리 시엔도 머치시 타딘 초티 토리아 코바초 창라타 서두 지도 제니 닌칸 하후 투다왈 지제도나 티더부게 이기 빼러롱 수비 수둔러 코마소는 진내가 미중냠제 초르수제 콘저타냠도 진희 인주 초디 파르기 초갈 저외치는 티갈 고린이 멍미 구두 제도바티즈 차고 티다기 길러 자타기바타 티네 코우 짐바리아 콩충기 자타기요 원야 차와 자자 진 티더뷰 네거 수야 코우 링이기 등치 지야 나니 되메베 티토니 다니 마원뉴의 기후시니바 라주미토밤 티네 다타 차고 주부 길러 자타기업지 할리파 무스탐 술빌레 구두도 티바타 개베

0: tene tichi risha kilanzo tanda mojek tanda loch mevel tichi kato kereshun temping lozedi lozedi yan ku tichi to kyonji namshi yan tsachavi na kandelo lozo ya gyogche lozo ya gyogomanze lo nyarzati yan chea chik nubi gyore tukdu tichi ingi tanda yanzo tanda Lokze gande ya tante chik tomda da tenda su shore gina. Ti gande ya yash kye kuri gina.
1: Les.
0: Kaawa chi. Tinje tishdu gina. Ta tana shuya chi.
1: Les.
0: Ta ya de na ya choko ge chubshe dan chen chuya are. Anda kya ge shun ten ping che to si ra. Ti gande ya yash kye kuri. Ti tole ya gya lan zu tanda tona chi shuya arsa.
1: Les. Lolo toji. Tanda kong liya gana zu gya lan ge da. Yer tui gabli ya, tanda chok tui roo zamji shubi ina dirba la, yer tui gabli ya nga zu da langkor na logi chutirba la gila, jine chuti che. Changmu soya ki chuti che. Dine inba cha sha nga zu kolu puti mong yung che rba gila. Lo dang nang xin ki da ju mang shu ki changlong di rba la. Lo dine
0: inba cha sha nga. Dine dir sha gila, nye nubi ki wazi. Gila nga zu tanda kolu puti yo 수유대 강글로 다 그래. 차장로 어디 고수대 디어래기라.
1: 고세시.
0: 고려 앙자젠 뒤인데. 고려 시중디게 제.
1: 레세.
0: 안 잡로디 민가데니는 고려디 부체시 시대니는 제시 숨대니는 제시 어둑스여리.
1: 아 레레스 레세.
0: 지제대지 안 디어래.
1: 아 레세 안 잡르발기라. 롤롤기라. 다 전담 교환조 랑콜리아 푸 마다베스란데체 니담기 딘데 랑콜 냠스체센젤리아 테가 푸갸가 주디스바 서케 게베미시 니데다 앙자 등민도 등메베 나오지
0: 제일 망자지다 칠렉디 다 근데로 그래 능중스치라
1: 나셔도
0: 말기라 머시시에는 디 푸게제 내주 달라세 푸게제 내줄하세
1: 아무도
0: 왕이야 다치 푸차차비는 간지돌이야 년거 잡으차
1: 잡으라
0: 다디 내주 춘주든주 양지 그런지 스스로 하고 하면 아니 지 포기 면서는 다 제시디 겨울어지 온도 스티바스는 바차기 또
1: 지지지지
0: 근데 우리 피기 같이 깊게 면 스스로
1: 렉스
0: 시험 야구도 있나
1: 롤로 레세 그냥 소야 타다 저거 나 저 다 소소 칼와 정이 내 다들 랑콜 다 경기 시체 저지 딘제지 시험에서 시험이 능 안 좋지 마 对 吧 루부도얀 디바 랑코기 네주르 튠지제 디바 냠수자가 침바 차샤네레 수수레레 싱고 유버바
0: 파
1: 타더 냠수나니엘이야 임바 차샤네레 파치르비야 유바 차겐제 뚜야 유바
0: 저마
1: 로로 레슬레세 길란토지 인타는 싱강나 주길라 탄데 수야 체비나 다티르르발 로제
0: 라리
1: 지주겐의 쉐빈 电瓶스 드라길라
0: 라리
1: 로로 레슬레세 나니길라 원나주 탄데 길라게 수야 체비나 야게 투주리아 탄데 但那些差差不多这几个推出来呀，一般车上的，那么多时间呢，他得推出来呀，落在的，做来拉手，什么这边去了？
0: 哪里？他得提起来了，就这马修干的呀，落在的，牛不达达的很多，
1: 那么
0: 是长干的。
1: 弄死。
0: 他那那些样差差的呢，他得低了去了。俺从洛镇拿了的出去了，去了。
1: 哦，有完了去了。
0: 加个是那电水是啦，洛兰啥的呢？出去。
1: 哦，类似。
0: 出的样地域的去了，俺做他的，他的矿区那些东西大家去铺去。过拿了碳酸是的。
1: 啊，类似类似。
0: 地铺沙我去了，就这些呢。
1: 洛洛。
0: 嗯，铺沙咱洛沙呀的，的是过贫穷这样。lo bese nam kyu ya kyache kyache sa tu na tare di na lo le nya cha che kyache sa ya di lex ma kup chu che kyu che nga cha sa tu
1: na les les
0: dis ki
1: les ti mi gi la ta de lo che shu bi shu le ya na zu di chi gi la le ya gen chi shu ya ju bian nam kyu ma che sang ngan zu gi la an de xie su shi duan le da lang ko ku yo ma dam che che ke se pe ju me be se xie bi na gyu rong ku pe ge xia bi na lo che di da chola te ju ri 那如果没把腿长吧，就把毛腿白是了。第一，老在穿了腿白，大家人都爱给了。第二。

0: 家中的话，反正应对那，他都压根能对，他操操不能对的，能够引发产生的其他的下一个投资力啊，对这样扩充了，给的扩充了主要甚至开发有哪了，并且像那公共投资力啊，各国各门各边的扩充了，太多的甚至的，他的投资力啊，的前面的操操不能在个人有嘛的，剩下只有为了。真正有嘛的了？嗯，类似。到底讲啷子底下落在嗯，特别像呢，打打完这个的下一呢，要忙下去的可以。
1: 落在岗，他的天大的锣鼓，天大的去过些。
0: 哦，可是有过那个多了。你看，可是，那我们直接在各种哦，当过阿月阿月三三姐姐姐被，然后尤其下一慢那不切，天干阳都是姐姐被的，像那年这多了。哪里？哦，我听这一把七三分的给了呀，可落的嘛，他的给那个孙杨锣鼓的嘛，天顶嘛的完了，反正印度才把那么久，看这是钱的干预难了。
1: 嗯，但底下人了，看得出来。
0: 莫只滴子，嗯，但嗯，老，但的那面嘛，我打那些嘛嘞，打白下身，啊，可都解决学生配置套起。
1: 哦，是吧？
0: 他提醒给他的听上，俺做，啊，莫只力气，你们查个的给呢？
1: 嗯嗯。
0: 俺只，嗯，老在，他的老古是高压学嘛嘞？
1: 老是。
0: 俺的，这是弄着学多的了。
1: 哦，是。
0: 但其实莫只人不让俺讲，俺做，但他这个这个，嗯。 他可都学那看看那学那，也过没吧？恰恰，反正呢，也对比他的落在的，落过的过呢，能大蛮多了。
1: 哦，类似类似。
0: 莫着你们查个呢，俺做他的落在落过的过家，也就过起来的，拿落了，看到他的，嗯，莫着拿落了，他那个都，他忙不着的了，嗯，空空空着，他的白相那个做麻辣麻辣样，啊，其中其中是他的，的确的了，确定，确定学那拿落了，他的。
1: 新型塑料的，也给学生呢，地板控制器，哦，发动控制器，控制器是。我知道。
0: 可就拿落了，他的彻底忙不着的。
1: 嗯嗯。
0: 软件是，也给学生呢。他就提前录了，拉住了。
1: 啊，
0: 对。他拉完呢，让做他的老板要用的，人家开始解决单没有的，人家提醒给拿落，他的彻底动不下去，人家新的这，他么子的，人家彻底啥不，他别想想呢，嗯，这落着咱们这同样的提醒给。
1: 啊，
0: 他那面可是陪着买不起来的，然后我提出来去住了去了。啊，类似。他没说你们这呀，肯定留着差个的，电脑落了，但是，嗯，他嗯，忙起来是提的下去了，俺的家里面，提修了，德西。
1: 哦，是吧？
0: 德西，你打这呢？俺提修起来有的去了。
1: 哦，类似。
0: 他那伊拉俺做，他的，嗯，对他。
1: 嗯。
0: 听这一呢，伢。 嗯，加个学生日期，但是你养的这，嗯，老古国内来，他个在那外面多，家庭的拉呀的，这个是来要买的了。
1: 嗯，
0: 他电脑老呢，他的，嗯，可多学生，嗯，看着老了，么子，嗯，配置，加个学生套用呢，老古国外面多了。
1: 哦，类似。
0: 他晚上就说，真的提醒给他，他就，嗯，么子人不来噻呢。
1: 嗯，地老古的管的这个。哦，类似。嗯，看到我那做啤酒买杯，各种各都是像那样给人可以把吃下边的，他的给那个送样那的，嗯，鸡蛋给的，嗯，人可忙起来完了给了。
0: 哪里？
1: 嗯，类似的，给人把吃下的老古的过节下呢，嗯，落在的，除了马蹄吧。
0: 哪里？
1: 是吧？那老给了类似，他的给那个，嗯，地那老里亚的，嗯，同南七国边南菜，我不的，可以拿了给了。
0: 老在这的，看到那个。老在这的，看到的，看到那个，他的，嗯，吃水鸡了，他的这个，他们那样的，那个道理。
1: 嗯，类似类似。
0: 老，嗯嗯，看到，嗯，底下看到那个，他的这个，嗯，吃吃不单子的，啷个专门那个了。
1: 我是吧？
0: 电脑老了，看到那个，他的这个，嗯，脚在的，铁蛋子，牛在的，地马在，他的，嗯，底下看到，嗯。
1: 当当做卡卡的给对着呢，肉着的，你这个人个差不多。哦，类似类似。
0: 哦，
1: 龙那做出忙不起啥子了，我讲了呀，啥子的对什么的，龙口单就做对什么，活不干卡卡的，各个买不着白给了。
0: 哪里？
1: 哦，类似。
0: 他的嗯，卡卡的呢，底下那嘎巴恰恰那给龙做，他的底下固定，知不知？嗯，这听嘛，你什么是这样是没问题？
1: 啊，类似类似，这是这样。
0: 哦，他的金针卡的是那给龙做，他的嗯，卡卡的卡卡加加点是了。
1: 嗯嗯。
0: 但对，价格学那啥这片，啥这盘子多，
1: 嗯嗯，
0: 过年包肉里啊，给那做地里的，出，
1: 嗯，类似，
0: 出里有那嗯，几百，他几百是过地些肉给了，牛肉的，
1: 哦，类似，
0: 他这这前面呢，出的把干面吃的，出的把这些就。 슈디게 봐. 근데 너 집에 설치해.
1: 어.
0: 안 뒤에 샤기나. 메뉴야 지들샤. 너.
1: 레슬레스 안 주니마. 니마 이제 군유이게라. 나서 다 자진 침부 추 킹데교기 랑가리아. 랑코르단 사베지리아. 단 랑가 감살리르바. 감살레사 순데 하다 랑코르키 카카디 지지스 체비나. 디 코나로리아 푸다 추다 딘제 데덴교디게 마 융그리스 이제 베기라.
0: 딘딘데는 근데 쇼링이나 요마레
1: 아 레슬레
0: 그 요마레 딱 이제 추배 문네랑 축점 친이는 길란도 탄다 예 길라시 하나 지금 우리 어
1: 레슬레
0: 콜로라 추기를 침네 길란도 탄다 어 가미아다 다 추디 마데야 지들시리 신다다 스티치도 많이 길라
1: 아 레슬레 로다 탄다 길라게 소야 쳇부나 다게 나조 추 키르데베 딘제 람몰이야 람코 친차 버발라 길라 람코 친차 수나는 안 나조 길라 다 디 kanda mangyu chige ma xie da kaga na zuyu neri kanda chus tu yung ruwa la kwe ti chum la uruwa gila
0: wo
1: di yu san ya chus le tu san ba ni nga na zu la mui gam sa ya le ca su na di jie ge da gyung di kandis na ga yu na la
0: ta ti gana da kita nang sa da gang zu pe lu shu yu na pe na lo yu na yu yu gila kanda lo gam shi chenpo zon zang dhaga zi nang da mi do yu
1: gam zhu yu ruwa
0: gila rang xin ge
1: kalu yu sara nde si
0: xa oo kardu dang zi zi na gam shi chenpo zon zang kardu dinde nang se mo zi dang zu tanda peo mo zi ke shib zi ri
1: oo lesi
0: ya du si ti zhum di ya kya du zi na nang se na lo tanda mo zi yin kanga lo zi xia zin chenpo da xa xa xu chenpo zon zang di yu ri gila cha li ya kasa ka li cha chun yun li ya kip di yu ri
1: gila oo lesi
0: dang zi pyo na loo ngde yin na yang ta gongpo pa pyo we shinta di gil yang dekhe zhe ya chen kyo yo ma re yin
1: la sa chen yam to yu za rba kya nam xie gam xie che yu za
0: gam xie che yu za ya se yo ma re yin ta di yang kya na da ngde yin gil la nzu tanda di yu re xia zhen chen po che cha le ya ya ma kya bi ya chi re yang di di xio re gil la tanda kya ge xu chen xu yu na zhuang jia chi si re
1: zhuang
0: jia chi di na gil la nzu tanda yama kyebya da tanda dindre shiri gila gila ngon su tanda kangba ya dish meme gila kyebya shumna pensha su tong chima sop sop tanggum duwa o dita jikba shiri gila ta di gila ngon su tanda mo zhe ti chumla ya di shaya di gigla anze di gangla ya yang chakbo yori gila doru tohamna lamsa jikma koya da chu di chayamna zama kyebya yama kyebya kaya
1: ཨ་ལེ་ལེ་སེ་སེ་ཏི་ཡ་སུ་སུ་ཏི་ཅེ་ཨོ་ལེ་གི་ལ་དང་དོ་ཅེ་ལེ་སེ་ཏི་ཡ་སུ་སུ་ཏི་ཅེ་ཨོ་ལེ་གི་ལ་ཐོ་ཅེ་ནེ་ཐང་ནེ་ཅེ་ང་ན་ཅུ་ཏ་དེ་ལང་ཁོ་ཡིན་ན་ཐང་དེ་ལང་མོ་ལེ་ཡ་ཆུ་བེ་ཁེང་བེ་དིན་ཅེ་གང་ལེ་ཡ་ད་ཅུ་ཤུ་ཆེ་ཁོ་ཁེ་བ་ཅེ་ནེ་ཏ་མ་ལེ་པ་དེ་ལ་ལམ་ལེ་ཡ་ལེ་བེ་སེ
0: 당 너무 딜샤 기랑 저 탄다 취기리아 주 다치 주드스네 다 덤나로 하마고
1: 다데
0: 용시르와 전 취 당마 있는다 딕스 나와 용구랄 취다 뇽미나 아 딜샤 기랑 저 다 딩주 더거제 숙점면에 기라 퀄리티가 야 여자스는 주연도 뇽 퀄리티가 말에 취야 제가 높 차스나 제가 야 여자스는 근데 나로리아 탄다 딜샤 기랑 저 탄다 추주야다 이제 년가 차도
1: 어레세
0: 말아나 로르탄다 옥집스 쇼마레 다디나 로르기랑 저 디샤 계시 말아디나 로르 아직 추주 로시비나
1: 로시비나
0: 야 로케베요 마리
1: 람살로 양교바야 메바
0: 요 마리
1: 아레레
0: 다디인지민지 탄다 컨데로레 로시비나 자세규리
1: 레세 카세 임바체선 다디나 레스 삼감자다 안데체 람살로 양스파요
0: 안데체
1: 야기 년거여르발
0: 요레
1: 로레세
0: 다디 디르샤기나 양생스파바 차시네 기나노 조탄다 디슈두 근데 조레 다 겐주르발
1: 제제제
0: 겐주 유미르샬 베차샤나 다 디나로니아 추주와 차시네 모줄로 시타스노 탄들로 야마바 제제 인지민지 겐주데 카바기옥도 기나
1: 아 레세
0: 겐주디 날로는 단단 주 갸게 주는 장지다 디셔리 기나
1: 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部是全
0: 모터 지단에 겨자 곱주슬 한다 디슈링이란 좋다는데 우리야 집세디 간데 아니라 디슈리 옥디 치중 딱 집귀 유미 다니 시던데
1: 아
0: 겨게 쉬는 공기 류랑 장가 지시리 다 뒤는 어 청아 추다 디리 풀이야 디신죠
1: 어 로로
0: 순결이 한다 추주다 로시스 메멜 망차죠 디디죠 레가지 우리
1: 아 레리스
0: 다디 길랑조 옥 집세디 난다다 미크스 밀차샤는 인지 말아디 미크스요라 어
1: 잡아
0: 미크베 뒤인데 단다 데가셔기나 점벨리데 카이나레 옥 집디스네 집세디네 지도 점벨가나 간교처리
1: 아 레스
0: 코이나 베차나 푸다 슉첨벌리브나 양코 폴리스 자스메베 나로레다 놈단데 몽부디우스 다 출리임나 출리스 커투르스 시르코
1: 아 레레스
0: 아니 커투르시투리 다디 추주에 차는 로 디체나 시위나 앵갸르게오이나 길란스탄데 디셔리 나로데야 아 진짜 슈타 커투캬게 슈므 호사이 환 어
1: 레스
0: 강티스 슈르투 주 나로 차찬로 추주제 로게위나 아니 월이야다나 주 엔진나롤 말아나롤이야 배차산로 디세시리
1: 시리등을 배기라
0: 시리다면만세 꼭 시리기나 말아서 항상 숙청부여리기나 나롤탄다 지시다 망부치여리 랭간다 디데시여라 디게 강가 꼭 시리기라
1: 레세 롤로 레세 레세 딘데 인도 스망아 주다 철수 체부야면의 차자다 딘데 거리야 탄더 카셰 임바 체선 게라 랑코 쳔부 인삼 탄더 디제 사제 토스다 카셰 임바 체선 탄더 그제 그제 로르 게라 유에 쳔 로르 라 탄제 다 토부니 티좀 디 토부 유아 삼산 체제 카셰 인 짱부 치주 디제 레 파게 쳔 제 그노 용고도 와라 게라 어 디제 인데 디 디즈 상마 인다 오네 쳔은 냥 차부 임바
0: 라리
1: 쳔 와라 게라
0: 라리
1: 로로 리세
0: 다 디나로 디슈도 게라 게라 온 탄더 탄더 SU 이스라 모터다 계획하는 여행차.
1: 전주인의
0: 야 카직 디유리 청아랑 단다 주기일 직잼자스메베. 그 옥집스디야 톱십스요리.
1: 레스. 뭐
0: 카셰얀다 기저 하르송차스시에 모델에 토츠요리.
1: 아 레스.
0: 디네야 지 모젝 단다 디네야 지체 그도 토스유네야 두스 도는 신문.
1: 아 레스.
0: 데스란스요리. 전주인의 청아랑 직다 주기일 잼자스.
1: 파투잼자.
0: 어 주문 주야지. 되네 디르샤기랑 좀한테 추기리아 다 잡아담다 근데 어 보르리아 좀 못다야스 누가 통기나로 주이나 한다 추주제 내 주제 단에 겹로로 주셔지나
1: 넌스기라
0: 내는 기랑 좀한테 통기나로 단데 잡아담지 랑갈야 습습제지
1: 넌 리세기랑 토지
0: 디르샤기랑 다 남규 격제다함도 기라 남규 죽지 때문에 잡아담는 죽주다함도 기라 다디 배샤는 홉데 내주스톰 만나스탄데 카가디 느비껴두리 뇽두리
1: 논스키라
0: 딘데시 딘에 디르샤키랑 좀탄다 셔토스 메벨 셔토디 따치 차바담베 보룰이야 길랑 좀탄다 테링 로스 메벨 디캬베암도 길라 디캬암나 랑가네 우이캡체 옌파졸네들 하이닌 그
1: 오즈발키라
0: 파조데 탄다 랑가 탄다 우이야 랑가 탄다 차바단체 직 야 칸델로레
1: 놈치지세
0: No,
1: 레슬레슬
0: 이제랑고냠스관들이야 티좀 간내 쉬는 거는 좋단다. 차도 시리.
1: 어, 레스.
0: 다 로고 튀기 안 잡지 말아야 돼, 도시.
1: 제일.
0: 디버루다. 디싱기 그냥 좋단다. 로고 난 단다 단다. 티좀 내려야야 그것도 간죠. 다 개가 좀 다디 시라. 그것도 잘 간죠. 전주인데 주고제 장시체체 야마 집 속도 기라. 다기 시 디버루리아 다진이나 디치도 말이야 잡도 말이야. 간점 시다 싱아 너주 단날로 근데 지금은 야개면은 디리기라 단다 아니 야 겨스톤 그리기라
1: 어 네스
0: 야지 로 겨르마 겨스 단양 로 자만드 동야 네주만 고소 도스톤 그리기라
1: 어 네스
0: 단다 허트갈 돈도 말이
1: 오르 발기라
0: 대기시 모레 지 추기리아 추도 숨제 니제 버루 레브나 기란즈얀디 간니다 디싱 로고 튀겐점 디보루리아 다직 추대선데 요베쇼 차상로 장시스스네 야고도 있기나
1: 어 네스
0: 디셔 차니 기란즈 단다 디슈르기나 잠마 개비아토리아시
1: 노니스
0: 단다 로고 단다 튠점다 간네다 돈조야 단다 개개슈나 방쇼치스
1: 노니스
0: 디싱이 기나한조 단다 색티윤교 색티스 디세네다 그래 어 튠 단다 도베 단다 한조 튠음치 고제대 조야 가세네레 어 야마 개비아라 핀시도 오르기나
1: 노니스 노
0: 논논기란 죽쳔보
1: 아 레세 내가
0: 배샤셔노 올 추기리아 주셰기랑조 단다 돈나로레 추야 집이야 년가 전부 요리 로 시베 급수고 옥디야 집 야지 팅그리
1: 아 레세
0: 디텐도 전에 기랑조 야 이지민지 도군다 배샤셔 도마 쯔제 고쇼로 가미아스메베 디디 이지민지 쳐오레 디 마체베 주고 기랑조 단다 돈나로레 야 단다 디쇼리 아 딱 그게 도시 파즈 조색 단다 랑가치 디브룰이야 장마소야 다과다 디게 장시스 딘디르 돌이야 토나치 시고도기나 단다 조 단다 춘음 제베 버룰이 디싱다 첼레랑 디네 잘 레비나 모르소사 레비나 인짐지 디 돌이야 직 장시스 컨트롤러 장시스어야체 디싱 단다 조 도시 추조스시 디게 차단로 직 장마소어야지 야, 디디자기나.
1: 개첨부.
0: 개첨부 지르자.
1: 이습 제거 하시러 가기나.
0: 디시디 장만만 쇠는 광도 기랑 쉬는 시야. もう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 산데
1: 슈르케스라
0: 비네요

0: 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 육직토 제외 신계 챔보로 모두 출국 취재 주기 예배 투주 춘중 토랑 민망 복귀기 및 제시하. 정서 올린 계획과는 내급 유효가 동사를 교부타 등급 진기 신주기의 자우 최토 내만의 주도 된배 뉴제 하장교 인공 어렵 총대 거류 총주 롱어 동기 따동 링컬 교급 나우 따동 섬동 주길 학점 인외와도 힘에 내샤 아자 죄매 딸카 대마칸 키를 용지 장매 딸케 초와 용시 유디 딸케 빠바 섭라 초와 야구도 제악주 양양체 天啊, 역지其他明星别, 大个忙不多一枚啦, 人口呀,也不热给你, 他家八个秀我谈,说感动啊, 弄咋吧说,还将特别不约别, 重组年马顿吧, 人口呀,也不热给读, 这, 这面总体大个连年所这个路令切数, 天啊, 努不让了约讲, 努年马却不热读, 他家师兄去, 장창록진타냠토 사드 딸게 틀린 심주 강조대 나외 딸동네 신수 리듬기 자가 개그유 초망배 배전 제부규 야제 딸가 딤주 야규 무치시 당아동타 동부티 응업중은 이 발망도 치네 너를 튠법전 책동 이겨타 튠제 진당고 치계동 신기여진 더부치외 딸가 내 틀린 코지기 기법 러그유시
1: 차낭키 소강토 락시 소재 창축진 너비 총람양 서구부 당제부 차낭종 신구의 소재 신비 칠레 냠레 강토 절급 냠레 강키 락시 소강토 신구의 체모와 상계 원초 레디 둔토 대디 리버 지지도 됨니 신체 딩토 창제 퇴비 십진 차비 신구의 야신도 청두유 밥의 종류의 꿀주 기초긴 팁디 레가들의 하장키 가부유 레가디 체내 로줄 학점 송양 정리키 락제 약부 유지 우숍 쉐미피 제 상계 원초기 꾸지 샤네 라니 푸부르 동신 사괴바라 대다시옵시 레디 듄토 닌강 되구신 잠주 카지를 따치 탕타나 따와치 고르기 유라 카지 닌 숨실에 고르기미 신고일의 퇴주의 망부 고르기 유장 인공 미민베 르그 유비 나도 망투 공모양 레가 체구기도 시 락제 치모 신시키 무튜니 대다시샤 테마세 타자 냠레 칸키 차낭종 레디 롭스 데네 타 냠레 체디 레군 나슈초로 림바 미고에 바라 소정 체기 줍지 켈레 타 롭다 딘시제 송지 지나바 규 나슈초 랑사랑 유니 체 미고에 바라 락시 종 토바마세 요법자 럭기 상계 원주기 머시 냠레 칸토 추체 낭테 체기 유장 네 바라기 추고르키 꾀베 잠춘니 락시 기 잠추 따라 냠 튜브 미비 문진은 그도 마치 수준 미냐바 마세 지조기 폐제 당양 뒤치 응어준신 라코의 계급유 지시하 신제 티심 초시의 투위에 속하는 길이 서글베 당제바 라리양 탄항총 차당 총대 세공 총투로 교시하 망소지 뒤가는 최준기 털지딩토 중부 육신 능부 타신도 냠레 강키 긴고르웨 대가 능부 게르키타 게르키 피지지기 요시 타자 냠레 강키 직교로는 유에디 지조수 총기 회배 락시비 락시 마쇼로 당 제지 용법장 자기유 타자 나슈츠 정대 책이 돌아 용법장 소투 지시유지
0: 대동기 카티소 삼물 단계 망신 망수진네타 추유교교 당진 준로지 제유 제 디규기 레제베 사괴바 테달 모주시샤 로가서군의 총결도 유르디 로주 송링 신낭토 로달 로리중와타 고주 잠추 윤투네 고와 파모 미르네 미르팔 균진제 중심 예롱 서시 침별 된기 미츠 알신 서싱 탄락시 카르데제 송급 탄자 공비 동신유
1: 세르기 코너 넘버 최신 초바티니 수규진의 균진상 팅럽 튜레 피디 뉴르시 급에 팅좀 니르시부티시 팅디 제대 소위 지자체 변화체 순삼 다가시기
2: 생교 가르소 세베 탕세기 그
0: 양타 시주 대회 양양기 디쿠
2: 망수의 돈의 림회 망심기 부자
0: 초회 영주를 면배 꿀세기 토라
2: 다르키기 센시부디니 편조 롱진 연천 리쿠 표회 롱진기 상교 초대리체 상교 군대 군중 시회 本队三九他也叫出来观众努力的切了不
0: 三九本队观众的前提三九本队能前
1: 三六一，罗队头女士的基地郎过了七中七在推送过来，也就根据团结堂成就出版社，向着提过了去南端写着孙南地基垃圾林业草，我就能写。
0: 你推三个班阶级政治验证部那些到上班行呢？谈论罗队头让业绩女士基地郎过人最近呢，去具体怎么提推送过来，也就根据团结查出怕有不是。谈论上阵郎过人不破灭三阶级，且最母腿边呢，团员下将人为密塞，解票过同桌年纪年少。当地昨天郎国英伯昆明三届了代表团拉巴图女三基地郎国三八节晚昨天团代表前夕，孔德杰曼杰克牛志雄南朝为创二七夕熊阿姨昨天能同了明年天命熊南铁完成了不吉利去送中秋塔，罗谷基地郎国松东岩铁罗索塔罗塞吉林设计昨天正主给孟西这个将多建议确实九二跟地当月三周年节，罗队头筹备组织了盟友国同桌阿东加唐阿中的祭坛下，下面铁锅给南端写着边疆拉链，我就能是。
1: 你对三国北结合筹备部内写到中华的行呢？他对罗队头借用所筹备南昌卡提松唐松东拉链打的话，筹备组织提起盟友国同桌阿东加唐阿中的祭坛话他，筹备一门西帝国组织控诉媒体加唐松就说起他修特别难，创设起老板媒体加唐就记他。也不谈，李秀明那的那家国统就如你家居民股谈，这座股东特别难。创设起拉巴的这边那家国统就如家谈出去两个谈，这座激动性的优势。结合起求职超用的对教授进行，他对老对头各送渠道鉴定器转让三百趟，台副长官集团决定谈不说。昨天筹备列车卡女婿在案列个错不提，那您罗西不如列个错别长不谈，找不也不谈。明白了，结果取得全程筹备起。秋兰组协助转型不谈，甚至说啊转岗也不是。你们说设计组阿表也就协助转型不谈，协助团队传送转岗也不是。结果取得解决期，结果啥子解决难送位都在的，也就解决谈成就送三个月不是。筹备组成了门卫东组贴，到谈判的筹备派了，借用第三年师兄期签名盘落了谈，我讲期我边制作期马子杰劝门卫国同桌了，年冬阿表解决单问题，推送不来解决转派了。天南孟州及马泽东在国统区中加强居民解谈，这座系统新不提推送为了解决解决前额谈成中解盘的阿里推送期脱血也不是。三六一，七队迷茫喜剧康期，迷茫喜剧旗下配件及罗阿金将阿别切过长下，下面提过的期南端写着孙南地基蓝的连接组，我就能是。
0: 日前，七团民办十九康期民办十九旗下批件业龙阿珍将个别超过十年，进入移动送出了六个十九列公鸡监狱管制塔这些管制建筑居住，十九妥当搬卡作用，十九列团结接连刷巧空气铁机直冷冷水体外透过长度动画塔，十九路基机清洁长效。温州塔定叫蓝水体外透过长度动画，接近德国一边界外山腿部透露动画，参加了当年十九。多切动画、工地轮的动画、西林街梦溪体育店的动画，有剧团批记电影界送了三地首位建立抗力短板，就在体育团委推的中国政府团金融中国创业，内部体育外三推动动画界前年，中国科技界制作人录的十九，能录体育联名团推广长度当改变，龙阿前将个别人十九列队的密切做卡塞短下。三周年节，龙阿珍九十八人，他是所列批节，永不穷下。下面的铁锅给郎中写着，边疆拉链，我最能吃。
1: 年前的三国被郎中从四兄生九路兄弟扛起，从北生九路永扎从都内西到穷我的心呢。龙阿珍九十八人，他是从今儿起金刚为了交不谈，将刀给吞进九路太阳前呢。所列起怕当龙阿珍九松北龙九给国统九路对去团结他，这座阿东阿边呢，接了年头下面女婿在阿路国统九路年纪对去团结他，这座初冬也怕了怕的。得松堂成就西派罗堂，所来及重建的用地团结领堂东坡的起，都唱松在地，加加九级堂成就松内，加加女婿泽皮堂成就古派的修建派内，加加唱九松堂成就出脱入清白堂，所来及左近女伯安在腿部切入清内，并不如你个脱入清的将用起所来及地位派内的出入也不是。三六一，罗队头张家贵接着冲断了孙叔军队撇下，下面铁锅的气囊队写着孙南第一拉呢，听见错了，我就能是。
0: 一家三个月班，他是搞过六五年，写到穷班行的，结论也到你周六六对头，咱们搞过。七九从端起，城市外线推不得，搞过七东双镇起在转起，我谈七东西别先不提，推送不来，直接出差即跑他。七东从说给那个七东姐姐准备短盘馒头，请不提。听我来，那个一谈准备我馒头请吧，起来叫顾别注意。搞过七东南镇起，两个年话题推送不来，直接出租车，两个短盘也不是。我说七东突击，透露点不清不谈。七东从说给突击军车没把历史清吧。七九从端日军起步军队多次清不说，团结忙不准备。咱们搞过七九过夜孙秀抗力偏也不是。三周年节，乐居总台乡参马，我在协助接下。下面的铁锅也能端起着，边疆来年我真能个人。
1: 因为老些人，迷茫我看那句红姐的言浪我看起，官兵我在协助相救了军队各地当心。接着你到下面女婿走出了军的土鳖等就快了，那句红姐的土人在讲呢，我在球队协助才在送去烧个汤，新觉了我脸色，接当家汤估计可别吹呢，总汤去汤香汤重叠苍白的吃不入嘴。接着你到下面女婿走出了老对头，协助才在去我脸去，那个接当时间就去协助你话了，我把了过了去，你叫我就我皮下心不疼。我觉得他，我古听宋东西别举过钱不啦？我把了过去，这东家没举住他，心里也不是。三家吃过汤，车子开不高啊。你讲明年拖车去，那就天我了没得。明晚我看，那就春节的迎来我赶去，餐厅进去做准吃了个端的，越不接去才是卡在端的。村大请不谈，来过几只，来人别的，拖过贴。我在协助他呢，我是的出借，车站点钟，店家国送地铁站，只交了管理钱呢。我刚去车站那边想谈充电头，我在车队协助设计车用的管理钱去。我连他，我交了地铁站的门西托，制造根据卡以军的弄我谈，国站谈我也不接我，轻松去我偏落地。一段年皮皮提段提醒，票改期提早锁期，协助人民看两钱呢，设计期车队内部偏送厕所当钥匙。三六一，票价今年就在推进，各省把拉萨的差价五元比进度。下面提过去，新疆两端虽然提起来呢，提起早，我真的是。
0: 一头罗森制度今年普段段就在端木下面，南沙人是决定做了这边票价今年就在推进，各省把拉萨的差价五元呢，别我谈避免一下。沙贵别写到熊本行呢，票价今年就在推进，各省别就在去督促十别谈迷茫及推进。米玉土将呢，米日团结他健康松用，创设他业，特送他店姐给孙娘特别，邓玉新下的，就在三中前年，三对天天人呢给我在卡地套，我们都不谈米日卡的忙做完中，谈别的娘姐姐用完，人呢给正值来的作业，结果团员呢今天准备菜你是初五年呢，今天准备菜你是年年排人行，南团配送错了，对儿康谈汤煎正看见，你忙不念过去，总能过去。日卡日在康坦错不坦行着别特别如果我们人类学校给村级人行起运行不少日在以更进不推进度对于不马赛中期普通人类错不特托别日特别起不样点场也不是三周年节人为出于普三年坦没给我而起这位陆剧西北七点文九我这从度杭州如错下下面的铁锅给南端西这边就拉链我这能是
1: 今天准备请女性安人借用别的牛从政策各送去收拾别人，漂亮叫做人为主体总之切不谈，平常迷茫必定抗拒必定切别，人为主体配三年谈，每节挖起这位陆剧切别，切断文章了我这从头错呢，别的别总之去讲讲谈，建议最多别的总别决定。提醒制作糖路有一定当节我就切不是三个别写到切不的行呢人为出去配三年糖每天我去这位路就写不贴同对用着去人为接续保钱的电影配置路就配置去决定四处切的中央师兄各人中去配三年了大众女丁起路杀罪三步的切行人为路就去接续呢配你那么呢送每天去看车的每笔车险资金吧，帮大兄弟车不谈，退休人不能，每日看我的中堂别的，娘这届车别退我孙娘退别我把车的，中华每日集团车别都是顶不走不了，陆续去的叫了南天车也是。三六一，将用的参赛车队列队去争夺了前部，各个别同门争夺了组织下，下面提过了去南端西边，孙娘提起了南天节操，我真能是。
0: 中区三队列队争夺，前部各将的别偏重争夺他，各组级别三队别中国漂亮将将也起来争抢前三队列队争夺，前部各组级别谈三队也 中国的风顶气品种的纽约风顶主级别将用于现在三对列队争夺全部各级别汤面争夺拉萨尔普森超会就只有人。银行格东南边接续于贝利南站重组波多特内加点拿出钥匙，下个月三个月先到中班行的塔顶给争夺全部铁票让用中前在厅谈票让用中边角谈车间间厅纪念图作业前行各地争夺全部。차가또뉴고치주주여바타차가토베남자라몽뉴기갭교타퓨타동세주기락교타교송튼유만조타몽뉴두디기디뒤서코지시뷰레뒤십슈롱조토바마세퓨중남자예용기카디토원조첸에퓨기사뒤레뒤총제짐든치베구급야이없시家电拿去别名图，你对培养用种参加听谈，培养用种边就谈车间间听给熊秀车技术用在人松车距离度。现在连接记录你多年主流从零区米争夺他培养出过你给检查取下，下面铁锅也能联系着边就拿呢，我就能行。
1: 记录你多小妹女婿在主流从零区米争夺海南立基争夺铁，你接了。三亚红树林阶梯顶端电力所都是立体城市，平常那就创建了它的中路村里边这些上不谈，七零三住你了，俺谈不谈，你不投也不是。天天老早比如开林特别熊脚起再算，现在三对顶都是一百千呢。天天顶都人也用起新建堂创建的卡呢，因为村里三对不穷穷人顶都人念头修有劲，村民现在顶都多，让所有努力起在几个人我们也不是。这都能这些上不谈这里增住你去你来匹配前面用这催的谈错了我减肥女在了点呢咋咋气味顶多了去从这些上不脱别天里匹配闽南行上有不是三个月前都写不了行呢平常能就重建了三里从六中一边罗梅七里三六七六十六通进前提强在六十六年不打入谈民俗人类谈全民所当六中七八所七里七点七六十六送的三对辅助了，村里三对老宅安排对不住呢。七八错了，村里老宅谈，村里去我查了线索就对。村里三对去，普通最难七八了，团建加了游戏。他等迅速团别从这淘宝贴上，落车村里三对贴，通进七八，帮他也学习游戏。三六一，边把了总去拉这里送脚谈，撇点去记者吃不了钱下，下面提过了去那对媳妇，虽然没提起来呢，听见错我就能是。
0: 以前抢到创业的密码是想去拉萨送脚用着冲到厂呢，边把了总去拉这里送脚谈，撇点去记者，吃不了钱的撒腿龙东去，那位拉这里送脚谈，撇点去冲这热谈人不绝对讨厌呢，眼看就用去让你娘娘女人点边啊，娘就去下，边把总第二。年轻唐烈的聚集轮得所念不谈提个儿明儿也能妥协到穷月是云气续谈也在恰仓续集舍不妥为那位拉车车月那位拉车那车小区长辈我你所这里就拉咱们贴不谈有这家居母送到咱们月吧当家人数密将我心不见你撒工给给我那么人心送用他一些也出所脱脚所用区给健康店家给您切别梦是开心喜人明安拉这车卡进了这边先由人机捏当了命令接着呢我用了松用他托他们村子年部千里大屯别念书军队陪住这这边地位敦促卡些敦有事三个人家听的松用军队这边南迁寻找他行意
1: 三个人我们听的李三年就收看变交银听的他的你们创立过年纪念他们头转型预备生就是贵的观众协别来在那特地学别能对恰杂人别解你的学生不应来在的总体经过能给车里完成了他协别的情况能给你不算他们的老师来给学定结果了
3: 新的预感平常严了预感给预备发展过了同居的年冬来给平常的年度不再脱为偏见的了不绝中国新的预感平常严了预感
4: 谈的你毕竟去吃着你说这个鸡大大鸡。

0: 那清明中那给大南北配音的四十遍送些的呢谁能出别接力呢母体前呢连接了这就是别送些的呢连接给哈咱你们南北什么街上一种那给大南北送些啊看个看给是别送些的呢连接呢母体前呢连接给提这样的连我给估计出街清啊对你古坦出街送个你出街你古连我刚刚谈出街你给出顿顿给这呢送些的这个是个配把个送意提起呢那么连接呢呢俺最提动看那书也得别别别把参加呢
1: 최진 좀 지난 제 이는 안주 아 디부 상부 진해지디 명리는 CTB 그 신천칭 CTB 양푼이 십탄 교인 디부 명리는 별게 칠남 장윤 시자 십디 규제이는 아 최진 좀 지난 제 이는 안수네 주고제라.

0: 네, 인사먹은 감사.
1: 어이.
0: 감사. 잘 가셔오이나?
1: 괜찮겠어라. 저 매마 좋아. 가도 신데 체주.
0: 노노, 니세. 고기라 집에라.
1: 나 일라.
0: 노, 드린 세바 그네이나.
1: 너티시 바오 통제네 저기요.
0: 노노, 그란 리세나 수나제네 트디슈베 유코 섬라게 다남베 실루님 시비 송세디 소야피네이나.
1: 실루님보 시베 루시 하자 년집 덴바티 당도 그래서 매마게 조종바 개양게 토라게 조나웨 겐지 좀만 라탄 게게들라 겐텐들라 제탄 샤바 디디 능게 겐바산 라게 조나웨 겐다와데시 라 키미 우디 레소 탕마르 퀸네 데다도 토금도다 고수 세당 제딘카라 직송 딘투 용와 냥냥 포년 리젠 제 문줄다도 센도 남당 냠도 내가 개인적 토라지 조조나와 탄 개발상의 제발 뜻 나와야 돼서 매만 길리된 대양 토크 리디

0: 제 제균이 개강 신도 진보시
1: 퇴경 안츠 짐주 짐수일러 송지 쉬네 조람 딘자타 여럽 쥐상라 딘네 조람 샤동 용화 철교 개린 체디 딘자타 딘베 쥐슈 코르요지 퇴몽토 뜨구
2: 百威比拉吉，凭借东子龙的当机了，研究电商面板，高速三档塔桥网栏目的用户，珍惜门店数。百威比拉渠道，大陆的桥网栏目的用户，门店员珍惜点亮。

안창이 뜻뜻하라 생각하라 점마만 부고도 노라 당토라 주고 숨네 시파게도 저자만 쉐 안창 중이다 저자 토쉐 안창이 잡지파라 가르주라 점마만 부고도 저자만 쉐 안창 중이다 저자 토쉐 안창이 잡지파라 게제르 토자 부고 샬라 당창라 주고 시네 응아파게도 저자만 쉐 안창 게타 저자 토쉐 안창 주고파라 보신라 점마만 부고도 저자만 쉐 안창 구타 저자 토쉐 안창 니슈파라 현재 남티뷰 저자 마슈 앙창 뒤타 저자 토슈 앙창 주구파라 암도 쯤모 부쿠뷰 저자 마슈 앙창 추타 저자 토슈 앙창 주주파라 담쇼라 퇴자르쿠뷰 저자 마슈 앙창 제타 저자 토슈 앙창 이자지파라 소종라 쯤모 부쿠뷰 저자 마슈 앙창 구타 저자 토슈 앙창 이자송파라 타리 쯤모 부쿠뷰 저자 마슈 앙창 추타 저자 토슈 앙창 쵸비파라 땡진라 퇴자르쿠뷰 저자 마슈 앙창 주타 저자 토슈 앙창 이자니파라 로롱라 퇴자르쿠뷰 저자 마슈 앙창 게타 저자 토슈 앙창 이제피파라 마르감라 차바총쿠뷰 저자 마슈 앙창 게타 저자 토슈 앙창 추구파라 조공라 차바총쿠뷰 저자 마슈 앙창 게타 저자 토슈 앙창 니슈파라 자유라 차바정원쿠뷰 저자 마슈 앙창 쥬아타 저자 토슈 앙창 이자비파라 보미라 차바총쿠뷰 저자 마슈 앙창 주피타 저자 토슈 앙창 니즈뚜파라 미린라 차바총어 파뷰 저자 마슈 앙창 주피타 저자 토슈 앙창 니즈뚜파라 야자르 쯤마만 부쿠뷰 저자 마슈 앙창 조송타 저자 토슈 앙창 니즈뚜파라 난가즈르 쯤마만 부쿠뷰 저자 마슈 앙창 뚜타 저자 토슈 앙창 쵸비파라 양자르 쯤마만 부쿠뷰 저자 마슈 앙창 주타 저자 토슈 앙창 니즈송파라 남린라 쯤마만 부쿠뷰 저자 마슈 앙창 구타 저자 토슈 앙창 니 자송파라 팅제 남티뷰 저자 마슈 앙창 게타 저자 토슈 앙창 니 슈파라 허리 차바총어 파뷰 저자 마슈 앙창 아타 저자 토슈 앙창 주피파라 소나 남티뷰 저자 마슈 앙창 주타 저자 토슈 앙창 주피파라 냐람라 차바총어 파뷰 저자 마슈 앙창 구타 저자 토슈 앙창 쥬어파라 훈제 남티뷰 저자 마슈 앙창 주타 저자 토슈 앙창 니즈지파라 대근라 남티뷰 저자 마슈 앙창 주타 저자 토슈 앙창 주빙파라 타즈르 쯤모모 부쿠뷰 저자 마슈 앙창 주지타 저자 토슈 앙창 니자송파라 니모 쯤모모 부쿠뷰 저자 마슈 앙창 주타 저자 토슈 앙창 니자가파라 제르도 땡티 남시 응원다 슈사

왼잠기 채무 크인수 왕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엘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채무 진작이 다우의 골김 더강기 크인수 레무신 자외투 지속이 닌시르 르디에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왼잠기 채물 그 인수 왕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엘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채물 진작이 다우의 골김 더강기 그 인수 레무싱 자외투 지속이 인시러 르디에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중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네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네 리체
2: 시계를 쇼베 퓨지 빈나나 바탕한 잠닝 사초 가도 쇼베 퓨게농팅 승계는게 궁금사 나랑 초 사도용 어자르 시베 담닝 레체나 신제 중화 가로체 나팅빌레 증키 좀지 타 조경 직조 던전어 부이 빈나나 바초 테링키 레체나 중화 링내 방주 치메 최 장다 럽드 개베 녀미 녀지 지균키 로큐 르림타 티케주 땡기 균진 지조 속의 고르링외 더법 트릭시유 빈나나 바초 사사통기 기에 능외 스냅에 니모니 외동 바르베 루큐기 축균 증매체 년자기 파된 촉조로 요월 집에 기부 탐바 망비 충유타 직베 내기 중자식이 니티 우진 디균이 총지 우진 기 익숙토와 피게 총내 정록 지균 차보식시 익숙될 때나 미글 때와타 진보를 꿰려 제바 차범기 윤감 되바 규제기 순념 때부서 투모마인 비에 계주 망부식 등유 ngatyu ka tingyur ki barza thang gundi ka ki dibri so su jeba mangla thurab chugui chune gun ki yiksuk tsende ma shikdu kyunne chuegib tewe chewar nang mebu thangbe shudu shakbe niti ti gun tere lukyu ki pirim tu nyamcha me para tu tanda para sun tuba ni sunam topge la thang jawe yiken nam ki purab sakyu la lup gun kyangbe tukji gating thang ka chedab kala hiu samde lipdu yi na 天气下来, 你这体军, 明年, 空杯塔, 两把, 索取铁, 列气, 比喻塔, 比喻性别, 你这体军, 起, 军军吧, 孙南, 多别啦, 天气错了, 我这, 多对怎么去续备呢? 可你, 记录, 七宗, 国家, 军局, 团州略, 到我, 结巴啦, 你们从, 普松强, 普松重罪, 促生孙别, 你这, 金局, 起, 金藏席度, 跌打配不塔, 熊文, 团年, 日不诺啦, 一速地局路, 明色, 起, 高明预见, 他们年纪跟这些品种给冲了几年，年纪老些，讲究不谈，推崇，顺带特殊难，讲不特的基本难。年纪提供了让这批不谈，培育起忙些的定岗怎么组织？各位新年这些品种给接受当地，我有说那边娘们说列了秀，光看我这说边点局势拉手背，咱们忙不？年纪提供给他们的体育班，另外得进他彭顿级别入选军职不忙不？我就去。
3: 没多多少钱去？给了，但俺们没那啥想的，所以都给谁去了？俺们那的，你这个艺术捐怎么进了？艺术捐就从这边捐怎么了？但人家怕了，人家从这边的捐怎么样？你是菩萨不？但俺们六九年的啥时候嘛？六九年的给了点不赢，给了六九年的点子，六九年把土六西给了你们都别得给了的，你这边有没不？得不赢了，给了。
4: 对呢，跟那咱老大亲戚，对呢，叔叔长你，哎，你这艺术讲讲这些对不赢了，跟那，但老孙就来听不着了。但你这些的跟那做的给他，你这给做久了些，就那跟那，穷不有的巴拉呀，都够够着了。穷不有的第一，他本身想的穷不有的第一，俺让做，我今天说的你的多了，但我今天说的你从咱，他你空上来呀，都够让这些，他龙井东孙家老在六九松给了，他忙起来等着来松给，俺让做你这的当不便宜的，你这老这个你穷多了。
3: 你这是，但你们玩的穷脚的，你这是。哦，那你这是怎么办？哦，三十年了，三十年了吧？一这是，老个一年穷脚多了，一把是，一竹不得，一竹不多，在老这干了。但你们有一个的，一竹不一个是的，因为现在改革这个了，但现在嘞，他开始说了，所以龙边开始了，这个龙边名的，这一竹不得，一竹是送多了。但老这干那了，因为改革的呢，这个是，但对这些了，但看见都是干了，在老这干的，看见都是说的，能。 点点这些了，早的呢，江子白就公平了，给差不多做呢，六九年学的送过多了。他龙井东子，他在六九读送过来。他爹爹送给了，他看见，现在了，俺这钱用嘛多几给他，六九开始钱用没给，他看见比这帮大路的给点给，要买的的，现在了忙钱给了，看望的给点点送给了，再给别人看给别人全部的给了，忙钱，别这铁三百学听三这个了，别这想的叔叔一听你的一听给明的叔叔龙边明的眼睛没这个了。对，都是搞的这种，再给别人忙钱你这这些了，看了。 你们讲讲这些，普通报道里那了一周别停掉，你周别停掉的，一周的，你这是，看你有二万，他给你几十万，都这点，差不多了。这种国际解决，天安解决的对吧？天安都普通报道里了呀，给了你们都，普通给人均的都来周边，根据，俺们的小组这个龙安的。
4: 대변인 안 되도 괜찮냐 보다 쉬고 소에 이나리 아니 렌진네 등기 세 박중시 이나리 유다 주로다 자상 동무디 아니 되게 반도 박중시 괜찮다니 뭐 냠네세피 고급 상부 중으로
5: 뒤
4: 안 된게 뒤 아니 되니 마 현재 직동 급제 급주 고직도 대반에 아니 소소 비제 되제 망체라지 괜찮게 드문게 교배 검음 지미 교배 검음 쉬부지 뒤에는 그나 대티 아니 도서 갈 뒤미 나랑도 빼제 때 최고에 김진이 가래에서 So, Peset Tanya, the Gelati Imbatala. That they wish to call. There's a nitty say, the catch with the Ning Church trees. Then you do to catch your sunky. Yembetal can the catch Mansi Pitching and get into the shackle. Only Yikishon's at show. Tangemish Durach and Shukum Sonsani, Yashom's at the Pay Chambuchi.

0: 나마도 제일하고 말해서 또 베네샤시아서는 나랑도 배제 되니 다가 드라우 트여레 다 디나네 아직 구시도 못 해봐 시디 졸라스 디나 슈도 응이마 첸코라라 시디 졸라스다 대바슝기 까제 요래도 원미 민코라 시디 졸라스기도 원 다 디나 신수로 잡으라 지임다 다 미칭의 채널이 갈라지라 배 나라도 링네세 디 김교는 힘기 동냐나니 개주도 쉬워요 브라스도 동 아리다 소스 미규 다간서 소스 따워라지로 원래 내가 가리 있는 내가 돈 빼자 뒤에 옛날에 대와 가르치고 주네 이게 뒤 삼삼다 기죽경 삼삼마다 이제 다 대와 기부체 참 대비 삼으로 된데 교는 고금인데 올라 다간 이제 쉽지 그제 슈툼나 디지 야가요 원래 빚이 굉장히 뒤에 빚이 낭도 돈 뒤에 뒤에 쌤으로 속도 걸어 그나 당분 사자베디다 리본낭 버치야 럽세다 뭔데 제샤라베 인직 민직 노조 제고에다 디레샤라 그나 소소 셴베데 다베당에다 소소 셴바데게 다간제 가리이나 예베 소소 시시바도 제에데 개쟁부 효제임베다 그나 게마게 겔라게 볼라다 공로 제줄레 버신 국다 라시베 이게 디녀리 나 버신 코녀리 나 딘데 딘데 장게 로겐 소소 베데 칸나 소소 조조 버도 차다 디녀 장게 마도 고녀 장게 마데 딘데 디니 강제 요마
1: 비나나 바초 공도 셴바티니 中华人类彭祖前面去张当日不改变你们你这几军去陆剧人这么谈提前去天气军军起教所个国人为这不是从这趟这种修改但是那不应天气训练家国

잠링 사적할 숙배 벽에 룬틴 레센기 생활행게 현재 공감사 단다 기란가 센심의 레센디 이미나 변종 룬틴 인틴 레군기 지적 벽에 룬틴 레센 서적한 세야기 중담 레센들이 나 룬틴 중바 달게 양비 디링기 서적한 세야기 중담 레센디 토리 이미나 벌어 망주 주규 제외 지역이 갸비 이규르기 표능 신직다 세시 심스지 능신 임베 중국 작전 점령 시 콩도기 중국 등기 세야가 점중디 류자다 주버티 구직시 점중디 임베나 중국 나랍기 점법보 신나 안당 로관 농구 점보다 제로 제동 국기 등주 등숨 로리아 중국 등기 이규르 속중게 비일이야 이규르 제차베 제일 임베나 변중 미망 비준 강내 파팅 당부디 반딥 제제 비준 제브지르샤 다 중국 등규기 류자다 주버티 낭든디 무슨 마음 쉬고 콩리아 Nyaliyang nanzu nyamdo saliya, chungo tam juu ki liu, kya da

0: 리야 전저기 막분 한타다 잉저기 막분 핑지 드니니 치고야기 저던버리스 가우추게 람사 거의 군이 미단제 막분 한타다 핑지 드니니 게사 꼼베 마제 아니 후엔 조그저 능신 제제 게센 저간에 천제다 처모 다른 능신 막다다 멍미 규지 제베 제리야 아니 후엔 조다 한타 핑지 콘츠숨게 롱닝조다 전조 잉조 디게 소소스 사넬리아 파 로니 멍미다 막다디게 두릅제제 랭샨술린 뚜가치니 막다틱브리스 랭샨술린게 아니 송장게 곱주 챙겨게 먹붕 제지제니 콘조 마팅 당부디 개베 규림 나로리아 슝마 콩기 아니 막번 핑지디 랭샨술린기 막번 후산 양게 선보야 심브리스 송장 멍미 다디엡제 아니 파르코 지디 잠바 후엔 조기 메다 다 창물로 아니 쳇게 뜸샤요레스 제자 후엔 조기 타말이야 랭산 출링기 네 멍미 메규 돔호도 부체제 딜렌 동니 송장기 먹문리야 후엔 조기 타마게 다디엡제 팜니 요약이 년가 유베 급대야 아니 송장게 멈이 파 치틴 제제 콘조 소소스 마갈 파 로니 막다 티제 대유베 참부도 휴차버리스 다 데리 디슈고네 주 근데 중 유메 무티제 마슈고이스
1: 갸푸 규리 푸토 므송웨 중쿠 차젠 점종 시야케 중어 뜸규 시체 잠취디 군키 녜왕 국배 귤귤지

0: 송장게 먹붕 치틴 제제 리 눕대야 가르게브리스 미드디게 힝자베 참르레드 잠바 예윤기 네 디킹교 미카실리아 핑치디 소선들 치여주브리스 송장게 핑치디 톰다가 람사 야라니 마미디게 치시갸르주니 송장 오메 핑지 담샤베 타바쯔 돈도 핑지 야교기 교기 구그나롤 치제 아니 핑지디 준변내려야 샤니 송장게 핑지리야 구차세요리스 핑지레 람사 초 군의 슈제 가르시에요레스나 나이미이나 케난주 심교그 마음스 손자 시큐문도 왜게 요마리 이내레 막번심 키랑게 나야 좀능 신기 구스나야 김제 가리나 두스케데시에요레스 송장게
1: 나다 예 마음이 디게 차스 텐스 메베킹게 네그브링가 순이 있음니 닝가 유제 대비 마세베 안주 나니 하자만 보사요 다리 공메시 중게 막베케나죠 대단 배두 잠바 먹을 당한 제제 군불륜비 쇼그레들레 소소소알이야 냥게 용그르 삼제 샘제란제 키랑 시냠리야 마드비 제제 디브 믹숨 제네 증리 당가 대수 공개메 지나로나
0: 두스게데시요레스 핑치 가르시에고야레스나 먹으면 지네 딘딘 잠심 좋았다 니네 우중 연결 나게 지임부디 나스네 군유유라 된다디 오늘 라지샤 다리 키랑가 나츠다다로 제나 지마 송일이야 만점 비제제 내주디게 공매니엘이야 수도 붙이기 두스게데시요레스
1: 송장게 나다 빈조디게겔레 공매니즈 구한다 그진 시큐나야리야 지구치기대유 두스케데 니즈 구얀 토브라제나 수수소 쇼그초네 만점 비제제 게크그든달이야 제치샤 두부치기
0: 두스케데 시에브레스 던다데 냥알 근데스티어레스나 공마르 로갈 지진 롱에 라니 시네당 슝장 삼베 뿐다 탁조 리시 임네제 로갈 슝장 지심 찍도 튼바 먼주나 포고 야당 게디 냠든 좀 바깔아시 덴데스티어레스 송장게 디닝가 바오 르미제 핑지 카르종 침보 게게다 디다자니 카르종리아 냐고야기 낙지 제브레스 디네 뿡루숨기 멍미다 군진디게

0: 야 섹스기 터드샴버스 막둥고래야 안 던주지기요레스 후에 저거래 멍미치티 제제 가르겜니 한타다님도 랭산솔이 근제제 뛰고 유메고래야 주도지기요레스 한타가 가르시기요레스나 드리밍에 디게게 만주머미 동종집아 톰다가 저 숲수 제제 뎁질이야 초르고 제자 선이 담아 참마 파 동종제가 담이나 개가 침부 땡땡 덥그리 두스크 대시에도 잠바 호연 저거 네 두스크 대 규제 제자 계란게 된다디 켄유나 다가 디스 두스크 대시에 잡다가 아니 담아 숨동 담바 따르지리야 디야다 다 숨주 숨주 제제 작다게 파주 튀자야 담아다 두두 잠바 타링산 다기비야다 타니사야 아니 동표지다니 샤르자 갑디기 봉기나로리아 샤리아 문지 담아 숨동 담바디 루자 담바 고제 튀자야 강망아 동 담배 겹전에 봉로제 선이 이 코란이 동련리아 마진 비제제 겸는 제제 대규 게시 징리 토비나 탑루 숨루 고연에 엔 되리아 샤리아 덴제기 탑주 땡기 제브리스 선이 남런드 잠바 코조 융어야 샤르브리스 선이 대 숭장게 먹부 룽알 고연에 동종다 겸는 봉마 디게디 마고주 네 슈고야 용어주브리스 예윤리야 아니 제마 봉카니 짬바레스 지민기 응을리야 튼 후연조 증가 된쇼 세제 깨던디 짬바 카티기 초기 터브리나론네 기게브마도 증가요니 요마레스 송장게 동충기 뿌릉아버티게 유사야 따빠찌리야 디요레스 기리야 지민다 윤리야 링충다 숙상마 예리야 화롱다 순리 디게 유베간리야 송장 미라에 마고에 주티제 레요레스 덴데 지도 잠바 뿡마 미다 따 망부 아니 유석 정마 칸데요레스 카디기 더브로야 강마 직동 탐바 지지 요레스 디게게 마자야게 나똥 기게니 데마도 징가요니 지에요마레스 디 송장게 툰두 잠바 셈날이야 똑고산에 콜이야 가르시게 요레스나
1: 니급 겹르디게 파치티 갸우레
0: Tuska de katambda sosu tagalwene sharkya huarungi pungru na lol shenje cha khabdegi choliya koliya tadu zamba khabde chogi tabru na lolne topkya qobkya liya mergyo kebiyombe cha kukuyo res. Mangma chikdoan tambadegi lamsan ka nil goyobe para ne mundi tama ka sum sharkya su shoryunguyo res. Sho ni ne da charpa bab nangshin kebe maze kimati kege nungrungu kye yonpate sungjanga tundu zamba ngamdra chenpa lanje jawa tsutsu jeje mamin jingli ya nda kya goya ki katamba res yinele khonso kyun ka tuku yoma res ruri ra ta sumju sumju chakda ge pe yu zang ta jige ji tenje debji li ya gyo yungu yo res mundi tama rilung changmulo li ya kebje tishung changmune gyo yung zang dungi pungru ngabu Diye tundu zamba kachi dijimeba gyurni bairuguyo res. Geblo ne ruchingi midi diye gele su bairu nye diye ka mhudubu jeje rangu gangdun jeje bairuguyo res. Songjandi makbun ju songgyubda reni jawa tsubzu jeje dayakane purbu nangshin jeje bairu du zamba gemne mundi dama bongrujige deyni. Yundu zamba likuigda yanglinge songjang gebyaga chidu ane suul gomgyo ki jemaati ki chiji damzai ki ne zinga yon zang sung jang pe taz chun je chuu ka lan jodu zamba li jun da zhang heng zhang shun ran chang ke posum dike di chuma gun zing chuu ge mok zho ya deni sung jang suga yon baris sung jang chawa tsub tsu che je zhu na lol de ce du zamba konzo ka goyo je gun zing dike chuu kye tanga zhogo ya ki katan baris Mundi tama ge chu kabdo khonzo tisha tani da chapa bab nangshin geb yungu yore de chu gangi da kaya ge pu ge dadi ge ka tu zang me gyu de zam chu yo ma res. Tene chu zin gyogo tange ngamchu changdang liya jodu zamba changma kamsa dun chuma gi gar nalo liya mitati ge changshi chidu zamba chikalak zizi chawyo lakwa shob res. Yine le tabi yakwa chi liya. Gunzindige changmulo gyumeb cheche de zomtu yo res. Dazin rudu zamba shiyungda shichen sunshin guda sao digye Songgo tönni deya jobris. Khonzu garshiga yoresin da yini jama chog. Gangma shoyonje. Changgan bedi mebsus. Kesi tatanyegi. Rushenge suga mayombayina. Nganzoe jawadigegi lagba tsui chasu. Duskada shiga yores. Songchangge koma ririjeje semsu tuzu tan. Gwanzidige chanshi jidu zamba lingchung da li heng li kui shi xiu. Sunxin, Huangxin, Khonzu mi zhuli ya dateje me yo res. Korma gilin dateje me kyun chungyo dinze zhangan zhonya yo ma res. Chaogayaga nechudu goni uyung da gongsun shen nyamdo rishamli ya nechudige ni kandze che yu me gachi chiga tani kuni de lev res. Songjian jik mimadu zu du ni semzhega don lue je de yu ba tondu zamba uyung ga garshiga yo res na. Acho, tukze dinze manada. Genpam yoya saadi, yutubki, gyunzujiri, jezang tukze dinze nangoya yomari. Dewegyan, nganzu tupshu sangbuchi tseni, mundi dama duyag tupshi nana kagiri. Duskide kadalipchi chigi yores. Chawagayaga lamsang chumaliya karzongi rawata dushen digi nyamtsuchi goya da, nyinze mewa doksun chimpache ni jamtang tenpache chungoya gataan chadu zamba sungungmin Ritin karsongli ya, ni nyesu jaga pekwa reis cheche, shegi yorde sungjan ritin karsongli ya, ni ya londu, macheb cheche, ngamchu tamdang ki karnal teni, ane ndaga mekyun shongyo ki ngunzin dike di ritin karsongli ya, ni menchu chaga ya tamba reis. Huyen zhuli ya, ni gyaga chimpu top chetu zamba, magala pa lo chetu zamba, mundi tama pa sosus che le che changmulo, Rinpa nangxin cheche, cheche nyesan shuka yonbe qabli ya, ane kaptegi mihseba, ane tangay teya mebda, ming ngabki lhagsichi, sunbo ya, simiyo res. Magdaya sumji lhagsichi, ane cu, po yub, la sokbe gege tamsan, nyesan shunye kesa ya, chenga midamba res. Maag yongli ya, chage treb res. Magji chimu gauchu, kusnu magji khan nalol ya, lhenge choche dedu zamba, huyan choge, Lengshan suli tujum jebde. Gyega tamni tamsan nyansin shunye kondraliyan josha. Cheche nyansan shuga yombadeya gauchu gabashira chungje sanyi shoge gongman jedu zamba ane tre nalo ne dunje. Gongman chimo ya dundadi nyansan shubiris. Gongman huizun gabashira chungni gongman chuchan darsigi kabchu gemgyo zadam chuda gojin biuligi chujinji Surel Jebris, Tongsi Tengshe, Chichukuni, Yuse Memeya, Surel ya, Jegoyali ya, Ani Pyunrichi, Tongoya, Katambaris, Mokji Chimu, Gauge, Gongme, Katangdu Langni, Kusung Mokji Khanli ya, Loni, Lamsang, Pyunrichi li ya, Sureldiki, Guje, Tambaris, Huyen Jouge, Gongme, Ponya Yomba, Hakoni, Hantao da, Nyamdo, Lewar Nishu, Sali ya, Chini, Pipsu Chiga Chimbaris, Gala tsun jor tsadu zamba suyre dige shu, dida dhani tukji chi sjeje gongme ponya ya changdunye shambaris. Yuse meme nangyo ge suyre dige donglin magbun handao le ya gondrim gyar chubaris. Sun sun jengyo ge mingabgi lhas dige negabringa. Garna lo le ya simni nyaya da jakzu dige simcha suna nyamdo gyesa zangni chomra ge timchu jikyu chebaris. Gongme ponye Garshiga yoresana, disun chakpun pingjidi, chawyo lakba kandre cheche tsubre. Tuskide geshchidu zamba huyan chowge, korangge, sungjan simyaliya, ngamje, jamang ruyigiliya, shorde cheta zang, chawyo lakba tsusu. Tane cheche, chakba digi, yangyal yon yugmari, nye maa digi, kaagwani, bungju cheche, ridin karzondi, zame suyada, chuze lingdi, zangcha cheche, chakba digi, tsu simtubu cheni, chaksandi, mingmil dangyi. Yinele, jakchandi chokshi changmulo, chukwe korche, rosay langa mindu. Gengrinne, kharchunle ya dadu zamba, mergyo gyabche, madorbe yinna, jakchang zador tongdu kumari. Tongjinle ya, namyun gyokchin, lingzhen sinye, mergyo gyayale ya, kebishida yun gyok michi yubdi, dinyene kunyu yu, masebe midi mergyo suyale, kebishida yubcha, kwe sun gyoki, mergyo yinbe shugo, lewar chupshi chunga sale ya, nyeguyor sigi, gyokdege, Satuta, Rita, Tsangmulo, Shibshi Sotu Yubta. Miti Chumbi Yina, Jaksangliya Pungchu Chetukuri. Dige Maze, 메디 작제다 다자야다 답제 장주부지 손자 포냐키랑 예사야 피베 제리야 먹지치 뭐야 된다디 녀사 주제 메디 간경경 안주대 땅두부이나 두가리야 작산 렌투 그리스지제 소로나 두스케데 시에드잠바 포냐디게 된다디 켈리니 사니 도튼 심부리스 계산 조디잠바 먹지치 뭐 가오 존재가 친제 후엔 저게 메르교 자야리 케베 윤교기 링튼 네 막사야 주 따로 지지제 슈니 니 제지샤야기 지 유베 거디게 세브시브리스 먹지치 무거가 디구두 잠바 건즈기 메르교 자니 샴바 링튼 스니디 깨단 거야기 까담브리스 링데가 퍼유디 롱바 옌링네레스 숨게르 다르게치베 급기 메르교 자니 앙당고들레스 미창물로게 코야 남윤 격친 세제 시요르스 학바르토 미디 작제 장축부지 손자 링쟁기 기겐리아 동아 단격이 냥아 지간시요르스 디근데스레스나 메교 치충 지팡 남성구 격디지기 카중 되들로 뒤샤 틱지 현대양 딱 집에 격엔디 체녀군라다 덴데스지요르스 링쟁게 먹지치 먹고 춘제가 치 먹지치 먹고 추게 링쟁리아 마규 진둔베 권에 라키 테바다 다네 따다 천자 라서버 드디 제니 독튼 제고야 까퍼버스 링쟁게 소소 고야기 묵시리다 메제다 메교나미 나조 다가능시 은 격도다 격좀 라서바 콜로나로 루 소소 아니 코제 윤교기 처모 코숨 라서버 드디 제니 머미 십주제지 치제 동진네 량산 출링 초리아 두기요리스 아니 유세 갈런 저츠드 자마니엘이야 막번소 호연조 투가 침버리스 데네엔 동네 막번 한도 투가 친제 출링이안 조세 랑가 거르티게 십차고 제게지기요리스 가르기 사제 잠스칠이야 메르교 릭숨 림바타르자치제 딩니 밀로 메르교다 자코르 메르교 모부 메르교 디게 쿠틱 제브리스 디네 멍미 딱샤르티 게디 추칼이야 욕좀 디그루추니 메르교 캡쳐저기 디디 앙사치고요레스 숭장게 능주 담당기 가르친주 나로리아 먹주 근돈바 오시우주다 님도 딱 합디기 터브르토리아기 탑시 콜리아 주도 지기요르데 탑시 가게지니 야마레스 캡드드 잠바 니 뉴십지니지게 가르시게 요레스나 동진네 메르교자니 남윤교신 링든스니 지게단체 추칼이야 메르교틱제 난즈마가리아 메르교제지치기 두스크데니산 주브리스 오쇼치오게 대야 균게 요마리 난즈리딘 카르송기 초시 츠고르제 출라 망부요리 포립 카르디미나 페그다위 유세다 장다른 구손사 춘디미교 유비니 카르송리아 가바니브그레 니엘이야 응추담당기 거중디 육샤제 콘즈 메르교 갸탄리아 대제 드는 안조 신의 주도 제나 다가지 두크데시브리스 디슈고 송장게 아니 응추담당기 거중디 유니 창물로 리딩 카르존 로브리스 차가에다 공순신게 송장라서버 딘진 포고 돈좀 칸나로로 스니 다 자오디게 근데지제 더르쿠그레 제제 네 계지 지도 잠바 리샴네 메르교기 자 고용구요레스 두두바 메르교숨 겹제 메르교가 디오니가로 추나로 버브리스 지 능주 잠타기 가르게세 사지데 버브리스 숭장게 디하 고두 잠바 로마디 지지 존자 삼로 양스 등거요레스 군진 징디게 네 동기 다 로니
2: 我拿火这个药，这是各地的战吧，我学这个临阵了呀，我当家，去看了呀，这样特别难家，我心特别难，这都战吧，找我跟这是多没过了呀，最多几天不用过去，都是个些不是，找个个真正也不赢了，李俊达张恒张顺软仓个不松，其他是的这个，朱金当家，临阵性格着的，去看了呀，主动打李恒个，碰着机会。
0: 都是个些不得，出马个工资逐个各当领训练，如你了个李俊达张恒个出在新疆个门面，习中个出在细节，玉珠你表姐当年当在今年文中阿里呀，
2: ne chi pherelia

디급 남게 차장기 차체라 휴신례 셴메 미규 메시 대지바산 치린라 유자평기 레젠 코스 피슈 안평인의 공만 침부르 휴난기 고샤다 뜻수 대시수 시츠크 라사 갸겐 진공당 제바젤 다변 첸듄 제닌 박중 데카르웨 뜻주 순바 중매 겐삼라 뜻리 용중 평고를 상춘치 세와식 퓨어 충유 뒤네 심추 따라 시릭베 니랑기 제초스 고량 짐키 나르스네 밀무바소 뒤슈 첼송딘 메치거틴 제네 기세 루틴기 충리 진시수 뷰낭 제버 개외 축주 진부치네 딱한 사자 제중난소 스벅 개외 물 로시에네 제표바시 싱지로낭 단디엔 총주 치미 체닝의 공차를 디네 랑드 망차 찍기 닝고르토 두부 케미 상가리 차두 응기 가르나리 퓨싱 디로네 숭치 다페 공슈 마제 바라 산데 묘람 치미 최바탕 진지 돌자 멍미 제강 응유 갈륜기 랑톱기토 다빈 진주양 퍼춥 제난 교시 고시엔니가 페르니 미터다 참모기 춘 막제 다가 코르제 차잔 신송기 간다니기에 장톱다바 제주장아 잠괴바다 팀중 추추 퇴진 지 중앙인 정축 균함 바고라 추바 뷰신 지구 딜레양 주국하다 센제 가슴기 신이 칫된 술 남내장 쟁의 샤다 제시 들띠 맥두 짐리기 레센 캬스르 칭남내장 경주 충계 최룸기 과도 대주보다 출래 마춘 닝버 뒤치기 깨뜹 제바소 퇴진 캐바르젠라 근주기 주바르 유주소 미끼외 레망도 치수식 두룽 간데 레토 능링 추바양 칠리 조구르 머스바라 카니 당랑기 싱벌 제징 치수양 랑지 레첸 규미 당 추바 팀이라 마뚜바라 뇌장 뷰타 유주메바 롤롤 쿠바기 관계 내 지시엔도 마송와 당외 끈랑기 두심반니 섬이 창미 두세였다다 로티난 공연나 장자진 계외 윈내 가담 댐비의 총고다 뜨룽제나 준비 내제 당자 담닝 중기 저지 최대인라 핍급 코외장 교배 발람 편유 골라규 샤라분벌 준비다 내제 아니 촉발 마티제 춤네 떡룬도 펩디 죽은 남이기 제차다 떡룬 차잔다 링균소 상간남라 닌둡 제두기 닌굴당 제외 군기 초간 치무소기 띵남라 준비다 낸제 샹락갱인 친비춘 숭만남라 섭수 친취소 제티 라진투 조르 디급 개초 국공매 용진 최진아원 총대연바시 도치직지 뇌당 옛마치바티 초비 주비에구 다기 진진 자외 신이 도치창 높상 예시 덴바잡기 딩이기 세시에 통말 제신 협기 빼물러 매치거진진 공변지다소 무마창미 지위 뒤배 사자당 제디 젠뷰기 독바달 디급 매치 딩이네 추억이 죽을 진 부치네 꾸 공만 낭다기 덴줄 펜디비외 제바 넘버 종규루다 첸남내장 치친 국공매 뒤리 마셴베 쿠바 협주를 수축바 소 슈월 재송월 디급 꾸는 차외 추이된룽 이를 뒤스르치베 깔랭야 망투젤 디네 자칭 초 잠베 도치 춘 내딘카다 양균젤라 춘뷰 낸제다 상계들 닌둡 망기기 냉굴디 내샤 숨 슈추스리양 디급 나차외 칭칠롤 망아양 도치창 침보 생기 제루다 흉나기 추 창알 망와 두번 남기 민란의 빠랑디 사와수하다 라틴기 근심 텅기기 파풍 침보로 칭마기 크균라 신야 캄바네 추스리양 된도 칸주메 초강 도라 김바테르 상와 이시기 총고르 제급 루부르두 착신의 추균법바 통기 중화제 만지발두 디네 우르룽규 닝충두 추샤 듄카시 제디

망두 뇌바니 팅튜강 녜랑게 로르 생이 두징 티급 따방두 킴미 더징 코바양 단다 마치와 여징 테드니 메치 끄딘진 공벤지다 팅이기 유 뇌와 창매 다른 부중기 생기 통화니 년진 탄라 녜바 힌두 지 체들 개념 재송로 영디 팅인랑 라토케 라즈르 라수 제지기 최근 체린 뇌잠다 치네 터무닝병 외유기 토도 다조 사도 주급 뇌와 남자 라즈 피비 징 폐질 딸리 법살신 고외 끼만 끝인진 딘 집슈니 유튜 터풍 롱규 탐 다처 최와 지다룽 터풍 개와 집진 뱀바 주말기 고토도 롱겐기 쪽배 끼만 딘 집덥기 타시의 숨잠 엽제기 주배 우소 꾸류 끈다 마균 망신 학균 차 얘기 루치 퓨바르 디눕 셰프 샥서 마주다 생주 제수양 메달망도 제송중 튼두 구소라 마차르잠레 차 예바 셰나 메큐웨 끈젠라 디 나루카주메 던지 체기 유메 끈주 정수 수중와 디갱앙도 송와제 메통고통 태양 매용 고용 딜러 때바 있는 상해 지인이 참아도 뚫는 추부 펴디 경완 틀리에 빠라 칸드롬마 치와 붐기 우절리 추비에 우시 준바당 제차 내디 남다 준비 상간 남다 망기 수와 재군 남 토시 따라 줌네 한된 두린두 펴바지 대달라 디게지 주바르 차디 낭태 뒤가르 끈시 이시기 벤진 댐비에 님은 외동진 다게 미부 노유 벤충기 순남 중요기기 장바나 급시 큰김 갸기 마치라 코르조 겸수 뉴스 마당월 시민 난기 연중 캐주 딸 동미 흉외 주유 지부수 조르소와 타다 닝부 퇴유도 탐지 킨십 뚱코르 추 제치 시비에 롱주 정질 총시비에 마다 밥주 담디 강두출 ngansi pakbe yudu seke ki dunba kurche chuji damzang nang. Kangjian di na tende jirruwa, tumu ngusum juyu dikwana. Xiangji torwe gaki chungwa dar, jibie kangjian mebe tabjikzi, rangi kujir lomxin xenda jang. Takda juidu xinba nangwa chul. Cetue metong kutong guntongwe, cime meyong goyong nacwa chung. Tadung chenge ngosur kerwa yi, ngenpa dala xingi tokji si, gyacha tunyir chungpa tang tenji, taglin tatu kiyi korwa xin. Uzaan lojaan, netin gyabiyu na, sami jibi tukyang koyu jial, saka xieja zhengzin zhuwa kiti, sasum chadiri, yabji techi chen, sakyong chibur lungi ngani lar, sadin bao dabiyun kosa jial, jubi nesan begi rajintu, jubi gecho zhumdun lar chunni. Zhubei lekpam dagbu tijin ki Zhubei gui sishie tongmar jel si chawani pergib ki ciksu jeba wo. Digib durin zunir wangdu dezib duchung mungi be mingu lasa gandai shadu shija ki doba gu denda. Gezi ku rangwa kyangkang be mingu chusang ni nyamchi ki gosha zi. Dagzi ku shuo chungme shiga zhokbu mesir tang jeba tang. Dagzi disi tuigi jizui mei xiongne, xua chenglin gwenpa jie. Tenga pen gundun tarhan kenpo gesan yundi ne xianzin zemun la. Tarhan kenpo ro ce kongdan labran zinkongdan jieba xiongne suri zi xi. Xua chungme ki xi misirdan jieba tang. Gwenne jie, digar nangchur zetun xin. Chenglin gwendu gilun xizhe cha jie jisi bar zanzu la. Lodar gyunpo ki ngay gurdi shisum ki choga tsungmuyda. Lodi nang mechit tingi ki gomchi. Lodra nyedir chugu lopsan karwan chugdub dungkur na. Chosha namni ki chun landeen kuy ki nedin ta. Mulam chimu jewa zang jela chibib ki durin tu shu to. Shingmu chalu landeen mulam chimu tsi kye ki kongzi le diga ne langdu mangcha nyida. Nyedir chugu ne Shidu jiki nyan kurto. Dika durin tang. Nyeti labran tumu ne dubu kemi ki sangkachir ngay ki gara

치게지 뷰어제버시 공도 생계기 세나와티니 뷰기 좀바보 차진 누린 땡생 변조기 잠바탕 치링 균조 라기 좀치 견고나신 변조 미마 비준 강내 비준 나외 남타 차진 급히외 미접기 중어 줘바 수미 땀기 수무 시차와 변놀기 벽에 롱친기 개주당 튠바라 좀치 군참단 자네 양뒤 슈바티 류제바티시 센트럴 행계 팅디 리젠 퓨심바인 리센트 주당 지조 난케니 참바트 시라다 시시르 챙규바니 계산 주가라지 텔레망웨 난뒤 센디 유나 주리 진디 시베 APP로 토군낭로 휴규당지 행계 휴딘자고

남소 남불행기의 원점 체매 루연 시베네 신신심나와 닝타분의 토제는 쇼기 내센디 케기니 문예 톱세 토베르와 유라 원점 체매 루연 시베네 센디센네 니로 쇼로나

0: 那清明中那给大南北配音的四十倍送些的呢谁能出别接力呢母体前呢连接了这就是别送些的呢连接给哈在你们南北什么街上一种那给大南北送些啊看个看给是别送些的呢连接呢母体前呢连接给提这样的连我给估计出街清啊的旅顾他出街送个你出街你过连我刚刚谈出街你给出顿顿给这呢送些的这个是个配把个送你提起呢那么连接呢呢俺最提动看那属于特别没把钱上呢
1: 최진 좀 지난 제 이는 안주 디부상부 진해지디 명리는 CTB 그 신천칭 CTB 양푸니 십탄 교인 디부 명리는 별게 칠남장 용의 시자 십디 규제인 최진 좀 지난 제 리치난 수네 주고제라.

0: 네, 인사먹은 감사.
1: 허이름.
0: 감사. 잘 가져오이나?
1: 괜찮겠어라. 저 매만 좌와 가도 신데 체중.
0: 노노, 니세. 구기라 집에라.
1: 나 일라하게.
0: 너, 드디어 세바크네 있나?
1: 너디시 바위 통제네 저기요.
0: 노노, 그란 리세나 수나 제이나 드디어 수입에 유코 섬라게 다남베 실루님 수입에 송세디 서야피니에이나?
1: 실루님 수입에 루시에 하자 년집 댐버티 당도 그래서 매만게 조종바 갱양게 토라지 조나웨 갱지 두말라탄 갱게두라 갱텐두라 제탄 샤바 지지능게 갱바산라지 조나웨 갱다와데시 라 키미 우디레소 탕마 쥐네 퇴다도 토금도당 고수 세당 제딘카라 지숨 뒤주 용와 냥냥 포년 리젠 제 문주르다도 센도 남당 냠두 내가 개영전 토라지 조조나와 탄 개바탄라지 제바뜨뜨나와 그래서 매만길리젠 티양톡도 리디 용의 대신 민디뉴네 수준인가
0: 나나 타체나라
1: 전에 룽디 센도 바남 종기 다와무두라

0: 바데 디에 카레스나 타탕 체나 타발 규에 차디 임바디 세월 체버레 타탕 체나 타발 규줄레 규줄기 나바스네레 규당 미직베 이와 크셰지요라 알라 크셰지요레 샴라 녜레리시니 테제 모두 슈구인다라 베나 당보디 민시 이기 푸이기 제일야 이나 나라 라숨라 영주 슈바 당모 슈베 나바니게 토네 슈바이나 차당 체나 차벌 유에 이와 당무들의 빼지 차샤바이나 버워 사다다 다 나타데 버워 사갑다 까나루 꼬라타 꼬르 버워 사다다 자 라타제 다가는 신기 버워 사다다 따라 따르 버워 자라제 가십주 끝나고 라다다 따라 따르도 와라 공동에 등어 체배 빼지 경우는 차츠는 셰브이나 나라 라숨디 자사디 어 민시 포이 이기 샤다레 와라 포이 임베 민시 이기 디게게 제라 나라 라숨쇼 빼지 공마 디게라니 나라 라숨라 라량 영주 대이슈버들 와라 아 버워 사다다 따라 따시버디네 고두제 민시 푸이기 제라 나라 라숨 슈버 강시라 나라 라숨라 영주 더이 머슈버디 샤다르와라 제장 치다기 낭세 당보 차당 채나 차벌 유리시버디 치다 낭세 당보 알라 민시 푸이기 제라 나라 라숨라 영주 슈버 당 머슈베 나바니가 토네 죽버디니 자당 체베 자괄 유에 이와 당부들 레스 슈구에게 금제디드 다치다기 낭신 200원의 셰베 있나 자당 체나 자괄 유수송으로 와라 다디 이와 니버디 근데 지 샤구구 와르스나 민시 이기 머닝기 다 민시 이기 머닝디 카데스나 카제 타바 차 머닝으로 와라 제다 민시 이기 머닝기 제라 나라 라숨라 영죽 슈버디레 빼나 어머 카라다 차시주 출라타주 파에다 차기구 친나다친 어머 차라타 차르 다가는 신기 어머 카나도 큰나다큰 라소베 빼주디게 창마 공도 슈베 이와 니바 차당 채나 차벌 교들에 남바양 카레스나 민시 머닝기 제라 나라 라숨라 영죽 당제 슈버들 와라 너디나 와라 민시 푸이기 제수 나라 라숨라 영죽 슈바 당 머슈바 니게 남베 토네 슈바 니바디 카레스나 민시 머닝기 제라 영죽 당제 슈버들 와라 타당 채나 차벌 교레스과의 금제 카레스나 양나 아니 다 차바 민시 푸이 당 체바레 양미나니 양매나니 다 렘바스네레 다 증오스네레 민시 머닝라 영주 로알라 슈바 인자 머닝티 다 모이라 되베 다 차바 당 영주티 로알라 진주기 푸이 인자 차당 체베 차다 체베 차바 교레 제장 차당 체베 차벌 유세기 지강 디난의 야인은 조의 고자 초디 예그토네 고난국의요리 교문인기 교주 남반이바디 카레스나 현당 체베 현벌 유어들와라 현당 체베 현벌 유어리 오나 남바 이와 근대식라 현당 체나 현벌 유어스기 요레스나 아디야 어 나도 모르지 슈바 있나 민시 모이기 지수 슈베 나라 라숨라 영주 머슈베 남바딜라 시그어레 로알라 민시 모이기 지수 슈베 나라 라숨라 영주 머슈베 남바딜라 현당 체나 현발 주어스그어레 빼지 차샤 알라 어워 카나게 머워 차라제 다가는 신기 퍼워 다듬 못했나 데 거워 야라 야르 거워 사라 사르 거워 샤나 셰 응원 가셔주 굴라 구 응원 자키구 진나 지 퍼워 샤라 샤르도 와라 다디게 상만 로 빼디게 야 나도 공부 시비나 민시 차나 차샤비나 무이샤다레 무이 인베 민시 이기 티게기 지라 나라 라숨라 영주 머숙베 남베 토네 뭐바샤다레 대도 창마 가레스나 시엔탕 체나 시엔바 교샤다레 로라 금제 가레스나 다당 시엔바 민시 무이라 나라 라숨라 영주 머숙베 남바데 인자 제버로라 게디 무익 티다게 지라 슈베 나라 라숨라 영죽 슝나 남바 셴차버데 가르 차르베스나 틸라 탁셴니게 차유자 아월이야 샴데가 동 어디 슈에게 체니 머닝게 공수 더버데 샴데 시방가도 로종 슈초그라 알라 슈초그레 교 머닝게 골라 어디 슈담 다가시기 더드니 시베이나 타탕 체나 타발 교회 넘버지 타 현당 체나 현발 교회 넘버 딘데지기 니르발라 샴랑에 체니머닝 고라 야이나 모두 두두지 슈기에 체니머닝 코든스 슈네레 체니머닝 이외 고라 야 숭두자네 나도 자와라 야이나 니가 타탕 체규나 Tene niga jendu gyus, chikang ni sungje, chikang dini ki chane, kanda jigla, tseni manin sigi yueme, tseni manin siyadi, kanda jigla ngunzi chi gugu yueme ge, tunda di nganzola yae na, ten nang wadu wala. Dordu na, takshen nige cha denba shigla, ngunzi tang, kwa len gugu yor wala. Che zang, Tianjiang le, Tianyi Mening si, Da Nang Ruwa la. Tari de, Cikang Di Nang la Sungbe, Nika Siyagi, Changi Ming Diye, Kege Koko Warbe Sina, Da Chakba Tang, Da Xianba, Takxian Nika la, Koko Yorwa la. Che zang, Di Da Takxian Nika Sikwa Re, Che zang, Da Chakba Le, Koko Warbe, Da Xianba Le, Koko Warbe, Takxian Nika la, Koko Yorza, Nika Sibe Ming Di, Peju Dang Nang Ruwa Re.
1: Singing number two, Kungam Sang.
0: 我呢肯定进了千里门的四姑姑幼儿园，千里门的四阿姨幼儿园肯定是七姑姑幼儿园是那下面我就让去学费呢，明星每一个结束学费拿着拿什么了，永久退休费拿不的了，我们自己七姑姑幼儿园过年过过年学费，被吃下费呢，我们再去个真拿他真，我们派的家那个叫拿他叫，婆我啥拿他噻，婆我让嘎达盖的家拿他建，他个能行个？ Kaya da kyaashabdi gyuru rata gyuru, pa wo ra gapta ka lata ge, pa wo ra ngapta nganangru ngun nata ngun, taga nangshingi pa wo ra dapta danangru de lata de, siya la sokbe namba dirik la sungu yorwa la, sungu yore. Pe tanzo la cha chune shu na, minshi igi cha ne dadang shenpa de, rwa la mo de, dadang shenpa de, yengju te yi da chakba, Po yin zang, chak xe nye ge cha di, yu zang, nini, chen yi ma nin si, ming tin de ji, sui na wa ruwa la. Xen yang, bi na, ngan zu, po wo sa nab da na na ta ne, sa ma da ma na ru nun na ta me, dubu ye, bi di di ye, kong la shu ye ki, chi da ga nang si di na la ya, du yo de shu. Bi na, kong la shu be, nian ta me ki, min si yi ki, da ki yi wa di ka re si na, nganya nama shindu mo shi sung mo nung shi, shindu mo riba la. Ende, tari de she be, mo she be, nang si di na la, tu ba re si ne re. Ya ma na, mo si ye di, min si nang ki, du yu be, da ki yi wa, 天了呀, 진주 이기남 다 숨도 이외 모디라 고구요래 딘데스 마코바 있나 얘네 민시 신도 모타 모샴기 이기 대다기 작신 시발 주주 그 두공 조아라 니마츠베 괴이나 망불하 용구래 머세 대야 천이 머니스도다네 민시 차네 다시엠바 당 영주기 차네 다 차바 임바시글라 고구요르발라 디나 무이디 다시엠바 이나 신도 모타 모샴기 다임베 민시 이기 텐조 대외자 다시엠바 인구그래 제자 디급기 모디 다 숨기 급수 중에 몰라 고구요바디 세부쇼버레 더드나 제니 머니스에디 민시 차네 다시엠바 몰라야이나 나라라숨기 지라야이나 나라라숨 소소로 영주 더이 슈베 남바 딘데지라야이나 코알랭국 요아래 문지체국 요아래 남바 딜라야이나 작시엔이게 차유장 제니 머닝스에 민디 쇠나무로 와라 쇠나무래 제니 머닝게 골라 네 모두 슈담 다가시기 리데디나라 네 진주기 이기남 자이주주 낭시 시도 주주 시에발레 진주기 머니 나라라숨 교머닝 당 천이 머닝이게 낭시 시도 주주 골라야이나 자월숨배 치강 디게다 송지기 자제 피고 농딘 세바보 남라 워드 타 제시 슈바예 리젠 치메나라 대최기 낭시 시도 주주 골라 숨배 자외 치강 피달라 무티제 제시 당 워드 슈주 예배 자제 피고 농딘 세바보 남기 뒤도도 세나라나

0: 탑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1: 생글링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비에 레젠 슈구히 天地里前期能天走你各部别能真为满端错国粗这部别个别给这一切来看起这么端囊呼大修帖中魁冲杀色秀其局心秀文白切别国他给这明天中魁错卡他念头凶场陆天期国了日本米特人女居购买了军牌定叫抗力切别国 中区森林堂拉巴托皮盖卓新皮盖克普勒库格顿卓切别国中区三队恰下南修帝科勒日皮冲山三队修局银切别国中国堂俺们来切别库格藤井切诺马翁伯藤井切土切别国推母秋秋乐归地当年端开人心皮皮盖永文切别国所言下面了天地里前期南团西部镇南三若那
5: 제체잉이슈드윙히